어제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제 낮 시간이 무려 14시간 46분이었고요. 오늘은 그보다

바늘이 24절기 중에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잠시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낮 길이가 무려 14시간 46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다음 날이라서 1분 정도 낮 시간 짧아집니다. 14시간 46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다음 날이라서 1분 정도 낮 시간 짧아집니다. 5월 5일 입하절기부터 여름의 여섯 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입하와 소만, 망종, 그리고 어제 하지, 또 7월 7일 소서, 7월 23일 대서까지 지내면 여름의 여섯 절기가 다 끝나고요. 8월 7일이 드디어 가을 절기 시작 입추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추분이면 춘분처럼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날부터 동지까지 가면 밤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우리 마음도 좀 겨울 마음으로 바뀌겠죠. 계절의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모습을 보여주는 화창한 햇살이 역시 좋고요. 그 화창함이 마음으로도 옮겨가서 이 하지 즈음, 여름의 기분 밝고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마음 정갈하게 해주는 음악 골랐는데요.

가면 밤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우리 마음도 좀 겨울 마음으로 바뀌겠죠. 계절의 변화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모습을 보여주는 화창한 햇살이 김정승의 단소,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평농, 계락, 편수대엽 세 곡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김정승의 단사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이렇게 한 이름은 이 곡의 노래 앞부분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늘도 하 심심하니 길구나기나 하야를 보자 이런 노랫말에 길구나기 나오죠. 이 노랫말은 이 곡의 성격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목 그대로 길 위의 음악이 아닌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짝을 잃고 홀로 섰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현도 바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남의 딸이 너뿐이냐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짝을 잃은 남성이 부르는 노래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곡은 길에서 산놀이 들놀이 나가서 걸으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가사 길구낙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이 아쟁산조의 선율을 피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신현식의 아쟁,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보시면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충어지신이 없사오리까? 갈 길이 총총하와 이만 물러가나이다. 문 밖에 나서더니 도사는 간 곳 없고 청아헌 옥저 소리만 허공에서 들리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헌 후 수부 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입시허라 하교하옵시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각종 물고기 등물들이 모다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태호 복귀 시때 유용서를 이용기관허였단 말이 사기에 있었으니 용궁의 벼슬 이름 상고에 놨던 것이었다. 동편에 놓은 문관이요 서편에 놓은 무관인데 상가를 분별하여 차례로고 들어오고 제 좌승상의 거부이기며 우승상의 잉어로다. 이부상서 농어 호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숭어.

스노우 홈더니 사풍 세우고 불쑥이라 옆가 끼어서 물에 푸그덩 탐식으로 덜컥 삼켜 단불지어대 죽거드면 인간은 이젤 보통 설사 배 앞이 오던데 약을 좀 먹사온지 물에 아직 늘 못하리다. 그러하오면

고기들 중에 육지로 나갈 존재가 하나도 없네요. 조정 신하들의 공론을 들어보면 거의 인간 세계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들으신 부분까지로 보면 과연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구해올 자가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들으신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별주부가 나와서 자신이 가겠다 하고 자청을 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순가 중에서 어전회의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두 곡 골랐는데요. 긴 아리랑 노래가락입니다. 긴 아리랑은 경기 지역의 음악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구조 아리랑을 예술화시킨 음악입니다. 긴 아리랑 노래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진도 전로소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논매기 할 때 부르는 들로래죠. 변화무쌍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조공례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잘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산뜻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흡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세상의 꽃들과 들풀, 숲의 색을 모두 훔쳐올 테니 전부 그대의 것 하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서덕준 시인의 시 도둑이 든 여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안정화의 꽃이 있다 함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루시님께서 오늘 쉬는 날이라 문화시대 채널 고정 박나미 관장님의 풍부한 이야기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와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인데요. 백남준이 이제 196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을 이제 조작해서 새로운 비디오 아트를 이제 만들어낼 때, 그때 초기에 텔레비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게그 라디오 공간 안에 뒤에 사람이 숨어서 있는 줄 알았다. 본인은 옛날에 텔레비전이 지금의 보이는 라디오처럼 실제로 라디오 그 오래된 그 빈티지한 라디오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말하는 건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회고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상상했던 그 텔레비전의 공간이 보이는 라디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래서 벌써 이미 백남준이 와 있습니다, 여기. 올해가 백남준 작가 타계 20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관련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던데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0: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1: 이 백남준 아트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네, 백남준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 주소명에 백남준로 10입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이름을 딴 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고요. 2008년 10월 8일에 이제 개관을 했고, 백남준의 레거시, 백남준의 예술과 예술 정신을 모두 전시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백남준을 널리 알리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백남준이 지향했었던 미디어

0: 놨던 그런 예술 정신들이 실험되길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백남준이 오래 살게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1: 네.
0: 저는 더불어서 백남준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친절했던 그 굉장히 그런 성정처럼 백남준 아트센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고 열리고 그리고 그냥 쉽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 네.
0: 그런 이야기들이 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박제된 기념관이 아니라, 네.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 백남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거 말고 그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의미겠네요. 그 우리가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떠올리면 잘 모르더라도 미디어 아트 정도는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이외에도 어떤 작품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백남준 작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0: 백남준을 그냥 저희가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다라고 미술사에는 기록이 돼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다, 본령이다라고 이제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이제 추앙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에게 단순히 이제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로만 국한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백남준의 삶은 1932년 서울의 서린동에서 태어나셔서 경기 중고를 다니시다가 그리 홍콩으로 가셔서 일본으로 가는 이런 첫 번째 이주의 이제 일정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본에서 음악과 미술사를 미학을 전공하시고 거기서 쉔베르크라는 자기가 품어왔던 새로운 아방가르드한 예술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 네.
0: 1956년에 이 쉔베르크를 만나러 독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커다란 이주가 일어났죠. 그래서
1: 네.
0: 독일에 가서 백남준은 플럭서스 그룹이라고 하는 정말 괴짜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 무용하는 친구, 그리고 그 모든 세계들을 서로 뒤엉킬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고 실험하고 포용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세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꿔줄 존 케이지도 만나고,
1: 네.
0: 그의 오랜 벗이자 스승처럼 이제 생각했었던 존 케이지와 요셉 보이스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963년에 이제 독일에서 본인의 그 실험적인 퍼포먼스들과 더불어서 이그 유명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을 일방향으로 나오는 방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텔레비전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1: 네.
0: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어떤 장치, 상호작용적 장치로 만들면서 최초의 백남준 개인전을 하고
1: 네.
0: 63년인데요. 하고 그리고 64년에 뉴욕을 이주합니다. 백남준은 뉴욕에서 64년 이주 이후에 이제 계속 뉴욕에서 본거지를 두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0: 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마치 그림처럼 이 백남준의 생이 그려질 정도이고, 그 이미 타계 지금 20년인데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0: 맞습니다. 네.
1: 굉장히 앞서간 그런 예술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남준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백남준이 남긴 작품 대표작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0: 백남준을 그뭐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항상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게 TV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1974년에 만들어졌고요. 백남준은 그 인간과 자연과 기술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문제를 아마 TV 정원을 통해서 실험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생태에 대한 문제들을 훨씬 더 민감하게 먼저 고민하셨던 거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0: 작업은 스테들링 뮤지엄에서 맨 처음 구매가 돼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1: 네.
0: 그래서 백남준이 74년에 만든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미술관에 들어간 최초의 컬렉션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사줬다는 얘기는 이제 백남준은 이제 많은 미술관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했고
1: 네.
0: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작은 기회가 됐었던 작품인데
1: 네.

0: 어떻게 삶을 아느냐라고 하는 백남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1: 죽음을 모르고
0: 어떻게
1: 어떻게
0: 삶을
1: 삶을
0: 아느냐.
1: 아느냐?
0: 아, 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백남준 이제 20년에 죽은 백남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꺼내보게 삶을 아느냐라고 하는 백남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1: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0: 어떻게
1: 삶을
0: 삶을 아느냐?
1: 아느냐?
0: 아, 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백남준 이제 20년에 죽은 백남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꺼내보자라는 생각에 불교에서 49제 할때 보면 7일째마다 이렇게
1: 그렇죠.
0: 7번에서 49제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백남준 생일날에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49일 전에 먼저 혼백을 불러오는 의뢰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1: 그게 6월 1일이었던
0: 그렇죠.
1: 거네요.
0: 6월 1일에 그래서 혼백을 불러오는 사전 퍼포먼스 형태로 굿 퍼포먼스가 먼저 진행이 됐고 저희의 본 행사는

상생 어타일 건도라 불이 본서 할래부아 이행철림만해궁 귀도적망 도적망 삼업투석삼보래 성범동해 법안국 산화락 산화라 산화라.

영가 보해 항제나 옴삼마라 삼마라 미마나 사람마하 자거라 바라구아호 처처 알라고 개공성 몰도 다행 몰저 칠보대로 부두 평안이야 가오.

0: 1층이 메인 무대가 되겠지만 공간 전체를 휘저으면서 백남준이 신나게 놀아보는 백남준의 정신과 맞닿아 보는 그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주 운 좋게도 90년에 백남준 선생님이 직접 그 하셨던 굿에 참여하셨던 그 동해안 별신 굿에 선생님들이 두 분이 행사를 집행했던 두 분이 살아계세요 아직. 아.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1: 참여해 주시나요?
0: 네네. 예.

0: 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1: 그렇군요.
0: 그 본인이 항상 그렇게 했었던 기술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그런
1: 네.
0: 세계에 들어와 있고, 이제 백남준이 생각했었던 그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불완전한 인간을 닮고 싶어 하고 인간을 닮아있지만 불완전한 존재. 사실은 저희는 그 로봇을 보면서 또 인간의
1: 그렇죠.
0: 불완전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어 장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로봇 개발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TV와 함께 로봇 개발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는데, 64년에 백남준이 드디어 인간을 닮은 로봇 K456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1: 네.
0: 그 로봇은 입에서는 존 F. 케네디의 그못본 분들에게 저희는 로봇을 복원을 해서
1: 네.
0: 이제 걸어 다니게 만들어졌죠.
1: 네.
0: 사실은 백남준이 로봇은 1982년에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그 본인의 그 항상 퍼포먼스를 같이 했던 샬롬 모어맨이라고 하는 첼리스트와 함께 본인과 샬롬 모어맨과 그다음에 이 로봇 K456과 함께 공연을 다녔어요.
1: 네.
0: 그래서 로봇 오페라라고 하는 휘트니 미술관에서 대회고전을 거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거리에 이 로봇을 조종을 하죠.
1: 네.
0: 20개의 채널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을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모퉁이에서 자동차 사고를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교통사고를 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교통사고를 난 거를 보고 백남준이 그렇게 말하죠. 21세기 대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에게 주는 물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그리고 언제든 무너질지 모르는 세계, 이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인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1: 네.
0: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82년에 만들어진 로봇 그 이후에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된 작품은 96년에 만들어진 로봇이고, 그리고 한동안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백남준의 로봇 오페라를 위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다 점검하고 전문 기술진들과 결합해서
1: 네.
0: 다시 걷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로봇
1: 예.
0: 오페라를 열었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저희에게 가장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행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23일에는 저희가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백남준 이후에 백남준이라고 하는 대제 아래 그동안 백남준 연구는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1: 네.
0: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백남준의 이야기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주최를 해서 아르코 예술 대극장에서
1: 네.
0: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전에 나왔던 로봇, 그다음 백남준 연구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백남준의 소장품 중에 TV PC라고 하는 작품들, 그리고 백남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시아의 필름을 만든
1: 네.
0: 필름메이커로서의 백남준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다루어지기도 했었던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백남준 미디어 페스티벌이 7월 16일에 개막 예정이지만 사전 프로그램들이 먼저 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1: 네.
0: 지난 일들은 이제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방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올해 이제 첫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 행사를 시작으로 뭐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또 준비가 돼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1: 예.
0: 백남준 미디어 페스티벌은 좀 초기에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1: 네.
0: 백남준 아트센터가 좀그 백남준이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백남준의 동시대성, 백남준과 그 후예들이, 포스트 백남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핵심 목표였고,
1: 네.
0: 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이제 처음으로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백남준이 늘 했었던 전시,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워크숍이나 기술랩,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들,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열린 창작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저희가 백남준이 했었던

0: 지금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왜 우리가 백남주 작가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생각 그가 더
1: 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백남준에 대한 이제 우주론적 생각들이 그 단순히 저게 우주하면 서양의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 시대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자면 백남준이 분명 1973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TV 채널을 갖게 갖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73년에 그 말씀이
0: 지금 와
1: 지금 와
0: 있잖아요.
1: 있어요. 그래서 백남주는 동시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가 스마트폰의 환경이나 SNS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의 환경, 그다음에 지금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인류세로 인한 굉장히 아픈 지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0: 와, 이 아까 백남준의 행성이라는 큰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백남준이라는 이름과 행성의 키워드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매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왜 우리가 백남준 작가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그가 던진 질문들에 우리도 한번 같이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구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1: 백남준은 저희가 동시대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자면 백남준이 분명 1973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TV 채널을 갖게 갖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73년에 그 말씀이
0: 지금 와
1: 지금 와
0: 있잖아요.
1: 있어요. 그래서 백남준은 세계에 대한 고민을 매우 고전에서부터 그리고 동시대 정보까지 뉴스나 많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미래를 이렇게 늘 고민했죠. 스스로가 예술가는 미래에 대한 사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백남준의 사유가 지금의 이 동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세상과 괴리돼서 온갖 미적인 추구만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상과 있겠네요. 그런데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한 그릇에 담기에 굉장히 넘치고 미래를 살다간 작가로 인식이 되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 궁금해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백남준에 대한 연구 혹은 교육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고 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또 토로하셔서 정말 그렇습니까?
1: 사실 백남준에 대한 연구는 정말 하면 할수록 약간 미궁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이 한 6개의 언어를 써서 텍스트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0: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백남준은, 백남준 아트센터가 3대가 슬리퍼를 신고
1: 네.
0: 와서 각자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무턱났게 오셔서 각자의 눈으로 답이 없는 예술에 대한 예의를 서로 품고, 질문을 품고 갈수 있는
1: 네.
0: 그런 백남준 아트센터였으면 합니다.
1: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잠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루시님께서 생일굿 누구나 참여 가능하냐고 여쭤봐서 해결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0: 오시면 저희가 지금 다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예약을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시고요.
1: 네.
0: 뭐 현장에서도 혹시 이제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1: 네.
0: 예약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적막해진 시골 마을. 바람만 드나들던 빈집들은 오랫동안 쓸쓸한 소멸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농촌 곳곳에서 버려진 빈집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세월의 결을 품은 옛 집들이 한옥 카페나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었던 시골 골목에도 따스한 숨결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오래된 집을 허물어 치우는 대신에 새로운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채워가는 농촌의 변신. 우리 마음의 빈 곳을 돌아보는 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빈집들을 정비해서 연간 2만 5천 명의 발길이 머무는 문화 공간을 일궈내는데요. 여기에 이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시골 마을에 다시금

계속되고 있네요. 참 이런 반가운 뉴스를 접하면서 낡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숨결을 생각해보면 참 반갑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허무는 대신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곳들이 늘고 있대요. 경상북도 영양군 연당리에서는요. 오래된 한옥이나 빈집들을 정비해서 연간 2만 5천 명의 발길이 머무는 문화 공간을 일궈냈는데요. 연동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가능이란 없죠. 주변에 내 작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모퉁이 돌면 듣고 올게요.

모퉁이 돌면 듣고 오셨어요. 시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요즘에는 그 생활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골목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 지금 만들어진 어떤 신도시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구시가지, 구도심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골목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그 골목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 골목길에 아, 그 풍경들이 참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6642님께서 허물어가는 집도 사람이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쉬 무너집니다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죠. 그 집이라는 게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관리를 하고 뭐 보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너짐 없이 살 수 있게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그 집에도 전해진다.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제 뭐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 마을 참 빈집들이 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치하고 뭐 허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저도 많이 그 시골집 다녀보면 그 옛날 그 나무로 지어진 그 집들, 그냥 없애기는 참 아깝다. 저거 리모델링하면 또 다른 매력적인 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뭐 주거 지원도 해주고 정책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모든 들어오시는 분들을 품어내는 그 온기가 합쳐진다면 아 충분히 또 다른 어떤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좀 반갑다 싶네요. 이런 소식도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오늘 또 출석합니다. 함께해요 하시고. 영디바라기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병 목소리 들으니까 덕분에 사라지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정말 월요병 없는 하루 여러분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날 수 있고요. 오늘은요, 강은하와 유채글씨의 다정한 말 도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사막 같은 삶에 촉촉한 비가 되어주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다정한 문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미

문화와 유체 글씨의 다정한 말 도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사막 같은 삶에 촉촉한 비가 되어주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다정한 문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미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다정한 큐세인이 쌓여갈 때, 어느 날 문득 돌아본 우리의 일상은 이미 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상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건네는 곡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방송인 강은하와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그리는 유채글씨의 다정한 말도감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문장들이었죠.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끝없는 사막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홀로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만 늘 이름 없는 단역으로 머무는 것 같아서 참 조급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간이며 문 앞에 서성임은 서로를 이해하는 여백이 된다고요. 그리고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묵묵히 오늘을 채워낸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완성돼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숨 한번 크게 고르고요. 내 삶의 매 순간을 정성껏 채워가고 있는 나 자신 가장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은하, 유채글씨의 다정한 말도감과 함께 해봤어요. 김지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별빛 전해드립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3198님께서 안녕하세요. 마루에서 국악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감자 삶아서 마루에 앉아 시원한 수박 씨 퇴퇴 뱉어가며 얼쑤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밭에 가서 오이 따고 고추 따고 가지 따서 저녁 반찬 요리 할 거예요. 재료 소쿠리에 담아와서 호박잎 쪄서 매콤한 간장 만들어 쌈싸 먹으려고요. 신토부리 야채 너무 싱싱해서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 모습이 쫙 그려지네요.

문자 주시면 그도 그 쑥스러워서 못 보내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격하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하면 앞으로 더 자주 오시려나요? 부담 없이 들으시다가 이렇게 생각나시면 문자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3272님께서 어릴 적내 고향 경북 의성 기찻길 위에 떨어진 군인 아저씨 주소를 보고 팬팔했던 아름다운

주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좀 펜팔 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텐데. 아, 펜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여러 추억들을 소환해내는 힘이 있네요. 그리고 영디바라기님께서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시고 이제 일하러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점심 잘 챙겨 드시고 또 오후 근무도 거뜬거뜬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돋친 붉은 장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안소은의 노래로 홀로 아리랑 듣고 가겠습니다.

0: 또 몰라요. 일상의 속도에 치여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이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는
1: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고 가
0: 안부를 좀 살필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낸 그 작은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홀로 서 있는 세상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바쁜 걸음 잠시 늦추고 주변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안부를 좀 살필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낸 그 작은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홀로 서 있는 세상에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직한 관심이야말로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겁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친구 다음 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리죠.

0: 이에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너의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다야 하더냐. 내 양 팔만 네 얻기 위해 얻고 징검 걸어 다니면 그 속에 선지 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준양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지난주 조선의 혼례 시작을 알리는 사주단자에 이어

돈이 많지 않은 서민층의 혼례는 양반가처럼 화롯을 갖춰 입거나 화려하진 못했고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홀례의 유교적 절차는 의식하되 실제 운영은 집안 형편과 지역 관습에 맞춘 것인데요. 서민층에서는 홀례 비용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홀례복이나 음식, 혼수품을 이웃끼리 서로 빌려주거나 함께 마련하는 넉넉한 돕기 방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예법 뒤에는 이처럼 현실에 맞춰 슬기롭게 결혼을 치러낸 선조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서두르다 보면 사이를 놓친다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우리가 눈앞의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나 일상의 작고 정겨운 풍경들을 무심히 지나치기 쉽죠.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소리의 본향 전주에선 올해도 판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향의 멋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동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일노래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요, 농부의 모 심는 소리와 어부의 뱃노래, 대장간 노동요, 방아소리, 염전 노동요 등 우리 선조들이 일터에서 불렀던 노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옛 노동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새벽 알람으로 시작해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일노래를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김현섭이 연출과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연주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SMTO 앙상블이 맡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고레야의 돈돌라리오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간만에.

0: 어떻게 잡아요? 와. 몸값 차이만 해도 엄청난데. 그렇죠. 근데 역시 협심.
1: 맞아요.
0: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직력으로 네. 똘똘 뭉치면 못 이겨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2755님께서 우리 부부는요 다정다감하게 말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변수가 되겠죠?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0: 어, 대단하시다.
1: 좋은 거죠. 맞습니다. 서로 양존도 해보고 예. 서로 다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0: 맞아요. 네. 일단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마음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1: 노력하는 거죠 뭐.
0: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내일 갑자기 뿅 하고 다 좋아지고 않겠지만. 이건 사실 불가능한데 네. 차츰차츰 더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1: 그 어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네. 나의 그 발작 버튼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0: 즉각 버튼.
1: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그렇죠.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거죠.
0: 맞아요. 네. 한 호흡 들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1: 맞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7426님 바투의 상사디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최대 변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토요일 내내 휴대폰 바꾸느라 붙잡혀 있었어요. 아. 정보 옮기는 데만 해도 3시간이 넘

0: 분이 또 감기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실내 실외 온도 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아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둘째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1: 네.
0: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들뜨면 네.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를 놓치고.
1: 아.
0: 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생존 수영 한다고.
1: 예, 예.
0: 집에서 이제 뭐 수영복, 뭐 수건, 그 가방을 딱 준비해가지고 차에 네. 타더라고요.
1: 아.
0: 그 저는 데려다 주고
1: 예.
0: 집에 왔죠.
1: 네.
0: 아, 내 와이프가 또
1: 네.
0: 콜을 하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학교를 다시 가라고.
1: 왜요?
0: 그 가방을

니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 인생의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천흙이로 오구나. 다 후에 만반진수는 풀어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드느니라. 세우라 세우라 세우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에 다 늙는다. 세우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

잘 달아놓고 주걱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차리러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들 제 자리로 모아 앉아서 한잔더 먹고.

0: 8592호님 네. 애기도 있고 이렇게 네. 함께 사는 거 일단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1: 좋은 일이죠.
0: 떡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 떡입니다.
0: 아 얼마나 행복해요.
1: 좋은 일이에요.
0: 네. 네. 7082님께서 인생 최고의 변수는 얼마나 절박하냐는 거죠. 올해 사업을 시작한 동생 말로는 직장 다닐 때는 9시 출근, 6시 퇴근 요것도 피곤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루 4시간 자고 일을 해도 새벽에 눈이 절로 떠진다고 합니다.
1: 네.
0: 아,
1: 그렇죠.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이제 내 사업체니까.
1: 내 사업체이고 일종의 내 작품이거든요.
0: 그죠, 그죠.
1: 그러면 출퇴근이 따로 없어요.
0: 에이,
1: 그냥 아유. 머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0: 아유.
1: 머리가 계속 요것도 맞춰보고 요걸 요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쉴 수가 없죠.
0: 그죠.
1: 퇴근도 없고.
0: 아유.
1: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어떤 거요?
1: 퇴근.
0: 네네.
1: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
0: 아.
1: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 생각을 끊어내고
0: 네.
1: 다른 거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셔야 사업도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워라밸 진짜 중요해요.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네.
0: 근데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아마 더 그러실 수 있는데
1: 자리 잡는 데까지는 사실 맞아요. 좀 힘들죠.
0: 아무튼 좀 힘내라고 또 격려의 말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1: 우리도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0: 뭐 그런 개념이죠.
1: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 공연 전까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진짜.
0: 맞아요.
1: 못 살아요, 못 살아.
0: 쉬고 이렇게. 싶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끊어내는 것. 저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0: 뭔가.
1: 그냥 끊어내야지 아마 안 끊어지거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손가락을 가위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져가서 뭔가 싹둑 자르는 행위를 해요, 저 혼자.
0: 아 그래요?
1: 네.
0: 그렇게
1: 싹둑.
0: 귀엽게?
1: 아니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0: 깜찍한데?
1: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
0: 네.
1: 약간 효과가 있어요.
0: 싹둑. 아 그럼 딱 끊어집니까?
1: 끊어내야 돼요. 안 되면 몇 번 이제 반복하는 거죠.
0: 좋아요.
1: 또 떠오른다. 잠깐만.
0: 싹둑. 이렇게 깜찍하게.
1: 아 예. 네.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네. 꽈배기님께서 주말에 음식을 배달을 시켰었는데 잘못 온 거예요. 한식을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왔어요.
1: 아하.
0: 잘못 배달된 거라서 환불하고 음식을 가져가나 했는데. 수거는 따로 안 하길래 덕분에 새로운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변수가 됐네요 하시면서
1: 수거도 오히려 좀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셨나 보다.
0: 아 그래.
1: 뭐
0: 좋은 거죠. 뭐 꽈배기님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뭐. 네.
1: 없는 게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좋은
0: 그죠,
1: 거죠.
0: 그죠, 그죠.
1: 네. 저도 약간 변수가 있었어요. 배달 저 시켰는데
0: 네.
1: 그 앱에는 배달 완료라고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열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0: 네.
1: 그랬더니 배달이 됐대요. 없는데.

0: 보니 안심이 돼요. 정말 불굴의 김여사예요. 어르신들 낙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화날 때는 그 공간을 떠나서 밖에 나가 걷던지 시장도 가보고 합니다. 혼자 외식도 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봐요.
1: 아, 멋지시다.
0: 일단 뭐 힘드시면은 이제 예. 자리를 일단은 옮기시는 거, 그 좋으신 것 같고.
2: 이것도 일종의 싹둑이죠.
0: 아이고, 그렇죠. 네. 아이고, 근데 어머님이 큰일 날 뻔하셨네요.
2: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만 다행이네요.
0: 무슨 좀 뭐 침대에 약간 그런 가드 같은 거를 좀 예, 하시면 좋겠네요.
2: 그렇죠.
0: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다, 진짜.
2: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2242님 네. 재미없고. 능력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변수가 딱 나타났을 네. 때 아, 왜 변수가 나타났어? 능력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변수가 딱 나타나면 이건 이렇게 또 됐구나.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딱 이런 그런 분들은 멋지지 않아요?
0: 멋지죠. 네. 저는 변수가 나타나면 네. 싹둑
2: 변수는 해결해야죠.
0: 그럴까요?
2: 그런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7101님께서 친정엄마가 침대에서 낙상하셔가지고
2: 아이고
0: 응급실을 다녀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안심이 돼요. 정말 불굴의 김여사예요. 어르신들 낙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화날 때는 그 공간을 떠나서 밖에 나가 걷던지 시장도 가보고 합니다. 혼자 외식도 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봐요.
1: 아, 멋지시다.
0: 일단 뭐 힘드시면 이제 예. 자리를 일단은 옮기시는 거, 그 좋으신 것 같고.
2: 이것도 꿀과 기름, 과일을 관리하는 의용고 관리가 되어준 꿀이 아직 남아있더냐.
3: 네,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로 벌들이 줄어서 꿀이 귀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꿀은 아주 귀해서 왕실 주방에서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2: 꿀과 기름, 과일을 관리하는 의용고 관리가 되어준 꿀이 아직 남아있더냐.
3: 네,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로 벌들이 줄어서 꿀이 귀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꿀은 아주 귀해서 왕실 주방에서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2: 허허, 그렇지. 음식에도 쓰고 약으로도 쓰는 꿀이다 보니 최고의 진상품 중 하나가 바로 복밀 꿀이라고 하지.
3: 맞사옵니다. 꿀은 상처 치유, 소화기 치료, 오장육부 안정과 기력 보강에 좋아서 약재로 쓰였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꿀이 오장육부를 편안케 하고 기력을 도두는데 으뜸이라고 하였사옵니다.
2: 근데 잠깐만, 어찌 꿀물이 미지근하구나.
3: 아, 꿀을 찬물에 타면 잘 안 녹고 뜨거운 물에서는 꿀에 있는 좋은 성분이 감소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2: 우리 장금이 똑똑하구나. 피로 해소 면역력에 꿀이 좋다 하니 장금이 너도 한 숟가락 먹도록 하여라.
3: 정말이옵니까?
2: 한 숟가락이다.
3: 이미 한 그릇 먹었는데.
2: 아니, 한 숟가락.
3: 감사합니다.
2: 한 숟가락만 먹어라.
3: 정말 정말.
2: 아이고 거라. 아이고 거라.
3: 달콤하옵니다.

0: 신청곡으로 6, 7월 흐린 날 놈놈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1: 예, 오늘은 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네. 꿀물 좋아하시는 분들
0: 뭐 다 좋죠 진짜.
1: 네. 네, 약이에요 약.
0: 그렇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

0: 멀리서 날아오신 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펼쳐진 파리 한국소리 페스티벌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판소리 번역가 한유미 씨를 오늘 만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판소리를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공연까지 하는 문화 외교관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한유미 번역가와 함께하는 오픈런 초대서

0: 해보십시오 한번.
1: 왜 저한테 하라?
0: 아니 아니.
1: 아니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0: 아 저는 R을 붙인 호날두와 메시야 케이나.
1: 네. 어. 지금 헤어. 자 호날두 메시 케인.
0: 네.
1: 자 이 중에 아르헨티나 선수 하면 뭐 이 선수 딱 떠오르죠.
0: 그렇습니다.
1: 리오넬까지는 드릴까요?
0: 메시.
1: 리오넬
0: 메시가 정답입니다. 네.
1: 정답은 메시였어요.
0: 네.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아르헨티나도
1: 언제나 그렇죠.
0: 그죠?
1: 아르헨티나.
0: 대단해요.
1: 아 근데 그 지금

0: 무섭습니다. 네. 네.
1: 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2: 네네. 정치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어떤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신 정땡땡.
2: 네네네. 네, 네. 국회의장 하셨어.
1: 의장도 했고 국무총리도 역임을 하셨죠.
2: 그렇습니다. 자, 1번 세균막, 2번 석회, 3번 유기물.
1: 네.
2: 정을 한번 붙여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정을 붙여서
1: 그렇게라도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2: 네네.
1: 예, 예.
2: 자,
1: 국무총리도 역임을 하셨죠.
2: 그렇습니다. 자, 1번 세균막, 2번 석회, 3번 유기물.
1: 네.
2: 정을 한번 붙여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정을 붙여서
1: 그렇게라도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2: 네네. 예, 예. 자, 정치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2: 1번 정세균 막, 2번 정석회, 3번 정유기물.
1: 네. 아, 정석회님은 진짜 있을 것 같네요. 이름.
2: 그죠? 존재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의장 하시고
1: 네.
2: 뭐 국무총리 하시고 그분은 아니니까.
1: 그렇죠.
2: 네. 네. 자, 요 정도 드리면 괜찮겠죠?
1: 네.
2: 네, 좋습니다.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아이쿠야, 아무리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시 돌아올지는 몰랐네.
1: 왜 무슨 유행이 돌아왔는데 그래?
0: 아니 집집마다 그 엄마나 할머니가 끼시던 옥반지 하나씩은 있잖아. 요즘 그 옥반지를 젊은 세대들이 찾는다네.
1: 어 그래. 그것도 복고, 레트로, 뉴트로 뭐 이런 영향인가?
0: 뭐 금값, 은값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오그로된 장신구가 요즘 세대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
1: 그래.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거지.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옥 장신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새 유행. 전통도 이렇게 새로운 시선과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닐까?

0: 많으셔가지고.
1: 아, 유물이라뇨.
0: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네,
2: 제가 알기로는 대학 때 입었던 옷도 아직 있다. 이렇게
0: 있죠,
2: 알고
0: 있죠.
1: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 20년 전 옷이 있거든요.
0: 예, 앞서가는 거지. 어차피 얘기했잖아. 돌고.
1: 예, 예. 알겠어. 유행이라고 하니까.
2: 뭐, 그거 나오면 뭐 어떻게 하실?
1: 아니, 궁금해서.
2: 아, 네. 있으세요?
1: 아니, 한번 여쭤보려고요.
2: 아, 오빠인지.
1: 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한유미 번역가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3: 줄을 서시오. 오픈런 초대석.
2: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2년부터 해마다 우리의 판소리를 알리는 한국소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지난 4월과 5월, 6월까지 그 판소리 공연을 기획하시고 판소리 사서...
2: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2년부터 해마다 우리의 판소리를 알리는 한국소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지난 4월과 5월, 6월까지 그 판소리 공연을 기획하시고 판소리 사설을 프랑스어 자막으로 번역하고 소리꾼을 초청해서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마무리한 기획자이자 예. 연출가 그리고 판소리 번역가이십니다. 한유미 번역가와 오늘 오픈런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야, 자, 이 카메라로 우리 청취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네.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소리를 연구하고 판소리를 부러

0: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한 전문 번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전문 번역가라고 해도 요 판소리 사설은 이게 프랑스어로 번역이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사실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고어니까 네. 더 어렵죠.
0: 옛 언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0: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한 전문 번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전문 번역가라고 해도 요 판소리 사설은 이게
1: 프랑스 거예요. 네. 네. 근데 솔직히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판소리가 문화재인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또 번역가로서 신진 번역가이고 희곡 한두 권 번역한 게 전부인데 네. 감히 제가 이 판소리를 번역을 해도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솔직히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판소리가 문화재인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또 번역가로서 신진 번역가이고 희곡 한두 권 번역한 게 전부인데 네. 감히 제가 이 판소리를 번역을 해도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희곡 번역 작업을 하던 네. 이제 공역자이자 남편인데 네. 남편은 이제 희곡 작가예요. 그리고 시인이고 저를 만나기 전부터 판소리를 좀 알고 있었어요.
2: 어허.
1: 네, 굉장히 멜로만이고 그 판소리의 어떤 그 유니크함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 문화재인 이 판소리를 우리가 지금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공연 그 날짜가 되게 바탔고 네. 그래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남편분이 네. 그럼 함께 하자네요. 함께
1: 그 공역을 하는 거죠. 예. 네, 불어를 이제 함께 번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스를 하고 그날부터 정말 밤을 새워서
0: 그렇죠.
1: 네, 거의.

0: 그 전에 아마 1990년대 정도였을 거예요. 춘향가 6시간짜리를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1: 그 전에요?
0: 그 전에 90년대 초반에.
1: 그때는 자막이 없었어요?
0: 자막이 없었습니다. 없어. 아.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때 2001년이 불어가 번역 자막을 달고 완창을 한 최초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군가가 재밌잖아요.
1: 무슨 말인지를 알고 보니까.
0: 알아듣고. 그래서 그 3시간, 3시간 버전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쉬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관객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 판소리를 관람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대단하시네요. 이제 처음이었고, 네, 처음이었습니다. 네.
2: 그러면 제가 말씀하세요.

0: 조절하면서 자막을 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팅까지 제가 맡아서 이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한 거죠.
1: 사실상 오퍼레이팅을 하려면 다 음악을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0: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 공연 자막은 좀 어설펐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프랑스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궁금한 게 네. 이 화면이 있다고 치면은 네. 두 줄씩 띄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많이 띄우셨습니까?
0: 와,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게 네, 맞습니다. 노래에 따라서 따라 움직여야 관객들이 더 좋아하실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전문가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0: 사설 자체가 함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함축돼 있고 고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이 어려움을
1: 너무 반갑고 되게 그래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2: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1: 네, 정말 엄청나시네요.
3: 잘했어요.
1: 그게 저희도 네. 그러니까 자막을 지금
0: 축적으로 가면 의미 전달이 어렵고 네네. 번역하실 때도 반드시 그 문제에 봉착하셨을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의미를 찾자니 말맛이 안 살고

0: 예,
1: CD나 공연 녹화 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제가 잘라요. 그 호흡에 따라서. 그 휴지라고 그러죠. 그쉼 이런 거를 다 해야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0: 그 과정만 해도 한달 걸리나요?
1: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재기는 참 어려워요.
0: 그렇죠.
1: 쉽지, 그, 네, 되게 긴 시간이 걸리고요.
2: 대목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1: 다르고, 네.
0: 그러니까 원래 음악, 그러니까 판소리 했던 분들이면은 또 빠르겠지만
1: 네.
0: 이제 말씀처럼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어요. 그냥 그랬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2: 근데 지금 이 일을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오래 해오셨어요.
1: 그렇죠. 2001년이 이제 저희 첫 번역이었고
2: 예.
1: 첫 공연 자막이었고
2: 네.
1: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페스티벌 했는데
2: 네.
1: 춘향가 이제 말씀 네이
2: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1: 춘향가를
0: 보여주세요.
1: 중심으로 네.
0: 카메라 좀 보시게.
1: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요.
2: 와.
1: 이게 이제 동초제 춘향가로 8시간짜리 창본입니다.
0: 예.
1: 그래서
2: 현존하는 판소리 중에 그게 가장
1: 가장
2: 길걸요.
1: 긴 거고요.
2: 네.
1: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0: 이어지는 네. 그 승보가이고요. 그리고 자 드디어 짜잔 자 춘향가 8시간짜리 동초제 네. 이거는 대전 문화재로 계시는 고향님 선생님 창본으로 네 저희가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춘향의 해로 저희가 공연을 많이 기획하고 어허. 또 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1: 한 권이 더 있잖아요 선생님.
0: 네 자
1: 적벽관가요?
0: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요. 예. 곧 윤진철 명장님의 명창님의 이제 창본으로 예. 불어 번역 출판이 되길 바라고 네. 이거는 자 이자람 선생님의 예. 사천가입니다. 아.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지 않은 책을 프랑스 공연 오셨을 때 공연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예. 불어 번역하고 이제 출판한 사천가입니다. 되게 귀한 작품이죠.
1: 그쵸. 네네. 그러면 이게 선생님 25년의 산물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와. 와, 네네.
2: 이제 적벽가만 남았네요.
0: 적벽가가 남았는데요. 예. 네 열심히 해서 내년 후년에 이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 저는 번역가님 궁금한 게 저 네. 이제 유럽 쪽을 잘 모르니까 이제 프랑스에 계시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프랑스인들은 그냥 판소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전통 음악들을 좋아하는 건지 일단 첫째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판소리 대로 이제 유럽 쪽을 잘 모르니까 이제 프랑스에 계시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프랑스인들은 그냥 판소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3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전통 음악들을 좋아하는 건지 일단 첫째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판소리 대회를 프랑스에서 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0: 제가 그러니까, 주최한 겁니다.
2: 아, 선생님이세요?
0: 프랑스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주최를 해서 3회 정도까지 했었어요.
2: 그래서 네네. 뉴스를 보고 너무 신기하다 했었었는데.
0: 루루 마포도 나오고 네네. 또 지금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있는 안나 예츠도 나오고 네. 네, 그때 했었습니다.
2: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프랑스인의 국민성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지 그 분위기랄지 정서랄지 그 국민성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번역가님도 번역이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할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해요.
0: 그게 사실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랑스인들이 판소리만 세계 음악으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들의 지적인 그 호기심은 엄청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세계의 인도나 뭐 중국, 일본 그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 제3의 네.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네. 굉장히 높은 거죠.
0: 대신 한국은 네. 거의 한 50년 늦게 프랑스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한류라는 이름으로 네.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중 문화가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고 네. K-POP이나 뭐 K-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전통 음악이 부각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2000년도에 그 임권택 감독의 네. 서편제 춘향전에 힘을 얻은 거예요. 아하. 그때 판소리라는 그 장르를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1: 있구나,
0: 이것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10년도의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국 고전 문학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출판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출판사가 2004년에 저희가 런칭한 한국 문학 번역 컬렉션이거든요. 네. 이마고라는 출판사는 78년부터 파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센거겐이라는 한국 문학 번역 총서를 거기에 만들게 된 거예요. 2004년의 일인데 지금까지 많진 않습니다. 총 36권의 한국 문학 번역서를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인지도도 올라갔고
1: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0: 영향을
1: 거죠.
0: 주고 받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면 출판을 했다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프랑스인이 얼마나 더 많이 관심을 갖는지 궁금한 게 그 네. 출판 판매율. 네네. 이 어느 정도 되는지.
0: 아, 출판 판매율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그 판매율을 기록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희곡이나 어떤 이런 고전 문학에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0: 한국이란 나라가 인지도가 올라간 게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그렇죠. 한국 고전 전통이라는 것을 어필한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그러니까 15년 뭐 안팎의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판매 부수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예. 고맙다고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고전에 대한 번역 지원, 출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1: 네.
0: 또 대산문화재단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의 지원이 없으면

0: 그 뿌리 기반을 깔기는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나마 정말 그런 어떤 판매 부수나 여기에 네. 이제 그 자지우지 하지 않고 네. 예, 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깔아주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1: 맞아요.
0: 네네.
2: 근데 선생님이 진짜 지금 이 걸어오신 길 자체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사실 그 출발이 남편분의 덕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0: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들으실 음악 추천곡이 또 남편분이 그 좋아했던 음악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가능했던 일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들으실 음악 추천곡이 또 남편분이 그 좋아했던 음악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예.
0: 그 95년도에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 방송 라디오에서 네. 판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목소리로 들렸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막 수소문을 했는데 90년 중반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뭐 한국 서점도 딱 하나였고 식당도 뭐 10개 남짓했고요. 근데 그때 찾은 것이 그 안숙선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 CD였다고 해요.
2: 아, 네.
0: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차후에 보여줬어요.
2: 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들은 처음 판소리가 아. 안숙선 명상님의 목소리가 담긴 그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3: 네.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0: 맞습니다.
3: 함께한 네,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접하신 음악이니까. 네, 자 토끼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루르 마포는 제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쳤을 때 초급반 제자로 제가
1: 아,
0: 한국어를
1: 아는
0: 가르쳤던
1: 정도가 아니라
0: 제자입니다.
2: 제자였어요. 예.
0: 네네. 그래서
1: 너무 잘 아시겠네요.
0: 네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국립국악원이죠.
1: 예.
0: 과 함께 협력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판소리 소리
2: 워크샵?
0: 예 워크숍을 합니다.
1: 예.
0: 그때 이제 로르 마포가 판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인생을 바꾼
1: 와.
0: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1: 대단해요,
2: 아니
1: 진짜.
2: 마포로르 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는 이럴 수 있지 했었지만 그 공로가 다
0: 거의 아니요
2: 선생님이었네요.
0: 저는 아니고요.
2: 예.
0: 네. 뭐 예,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만들어준 그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회
1: 예.
0: 그거를 이제 로르 마 보가 잘 잡은 거죠? 네.
2: 오늘은 이제 번역가로 모셨지만 사실 축제를 또 운영하는 또 대표로서 그리고 이렇게 또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만큼 교육에도 굉장히 큰 힘을 발현하셨고요.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 감각들과 업무를 하시면서도 지금 판소리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판소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판소리의 매력은 유니캄이라고 해야 될까요?
2: 유니크함.
0: 네.
2: 네.
0: 그 사실 인터넷 이뭐 SNS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소리와 같이 유니크한 이 장르를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유니크한 장르인 것 같고요.
2: 네. 네.
0: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이
2: 네.
0: 굉장히 토탈, 종합 예술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예술이기 때문에
2: 네.
0: 거기에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번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2: 네.
0: 텍스트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2: 네.
0: 그 안에 사실 판소리라는 것이 그 민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2: 예.
0: 하층에서 나온
2: 하층민의 음악이었어요.
0: 음악이었는데
2: 예.
0: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좋아하면서 변화를 겪고
2: 맞아요.
0: 그들의 취향이 들어간 글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2: 네.
0: 한 텍스트 안에 그 많은 인간
2: 층이?
0: 층 예예
2: 네.
0: 그 소리들이 다 이렇게
2: 들어가 있으니까.
0: 밀집되어 있는
2: 그쵸. 네.
0: 그것을 이제 텍스트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 아.
0: 굉장히 다양한 그 세계관을 우리
2: 예.
0: 판소리의 창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 그것이
2: 네.
0: 어떤 그 우리나라 구비문학이잖아요.
2: 예.
0: 구비문학이 주는 그런 어떤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2: 그렇죠.
0: 해봅니다.
2: 구비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0: 그렇죠.
2: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덧붙여지면서 이제 지금 하나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여러 층위의 입체감이 보이는 작품이 됐다. 이런
0: 맞습니다.
2: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번역가님. 일단 K-box
0: 네.
1: 페스티벌 이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베르토키 씨의 흥보가 좀 화조장 이 음원이 있네요.
0: 네.
1: 이게 어떤 건가요, 선생님?
0: 네네. 우선 이제 K-Vox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 네.
0: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일종의 이제 한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0년이 좀 늦어졌어요. 한 2010년쯤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 네. 네.
0: 드라마, 뭐 K-pop 이런 어떤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알려지는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 아하.
0: 전통 예술로도 좀 한꼭지가 마련이 되면
2: 오,
0: 좋겠는데
2: 예.
0: 그거를 누가 하지? 아무도 할
2: 오,
0: 사람이 없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저희가

0: 혹시라도 아비뇽에 오실 계획이 있다면 꼭 아비뇽 그 생루이 한국관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인 공연, 공식 공연 말고도 어프 공연에 한국 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서로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그 7월 한 달을 이제 행복하게 우리 K컬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 번역가님은 원래가 번역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프랑스로 유학 가셨다 했잖아요.
0: 아닙니다. 저는 언어학 공부를
1: 원래가.
0: 했습니다. 예.
1: 그러다가 번역을 하시고 지금은 또 문화 외교의 한
2: 진짜.
1: 포지션으로서 지금
2: 이야.
1: 일을 하시잖아요.
0: 네.
1: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흘러 이런 일

0: 쉽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끝인사 이제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0: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이 초대석은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옴으로써 아티스트라는 자격을 얻은 거 아닌가?
2: 아,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1: 맞아, 저는 그 전부터 아티스트 이미 그 전부터 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생방송이라서 굉장히 떨렸는데 예. 네,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재밌었어요.
1: 찐 예술가세요.
0: 네. 네.
2: 멋있으십니다.
1: 역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활동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심청가중 추월만정 김경아 소리꾼의 소리입니다.
3: 이 자는 농랑간이 높이 앉아 추월

0: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유미님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 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연계 지원 사업 전통 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포넨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일정란이 있죠. 요즘은 뭐 간편하게 정리가 잘 되니까 그때그때 체크해두면 오늘 뭐 해야 할지 잃어버릴 일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오는 시간 전과 방송 끝난 시간으로 많이 나뉩니다. 오늘은 오전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전에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방송국을 지금 와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끝나면 음반 녹음 때문에 스튜디오를 또 갑니다. 그런데 내일도 똑같고요. 모레도 똑같고 네, 그 다음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보면

이렇게 깔끔한 퉁소 연주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김정승의 퉁소, 대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퉁소 연주로 헌천수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노래가 좋다 해서 특별한 초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선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철가야금, 이게 노래가 좋다 해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명주실 대신 금속으로 만든 철줄을 얹은 가야금이죠. 차고 단단하면서도 염이 길어서 깊은

0: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선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공연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철가야금 이게 노래가 좋다 해서 그 소리 배울 때 특히 네. 이제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 가서는 네. 혹은 대학 때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 배울 때도 그 소리 배울 때 특히 네. 이제 이춘희 선생님 문화에 가서는 네. 혹은 대학 때 뭐 이렇게 선생님들께 배울 때도 경기 소리가 성비가 네.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1: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0: 여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 여자 후배들도 많다는 얘기지만 네. 여자 선배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엄청 이쁨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이쁨을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 그럴까? 숨기는 건가요? 과거를?
1: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예뻐해 주셨죠. 선생님들은 예뻐해 주셨는데 네. 뭐 그렇게 뭐 예뻐해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되게 귀해서 되게 네. 돌봐주고 예뻐해 주고 바지 점수가 있었다면 네. 이제 저 때부터는 그게 이제 소실되기 시작한
0: 아,
1: 시점이어서
0: 예전에는 보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이게 남자 소리꾼이 귀하니까 네. 좀 더 챙겨주고 더 반가워해주고 약간 이게 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선생님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또 그 친구 없을 때 이렇게 누나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은 쟤만 이뻐하셔 이렇게 약간 불평하는 것도 듣고 했었는데 네. 저희 씨는 그런 세대는 아니군요.
1: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네.
0: 이 소리를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남자 여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 네. 소리를 해라.
1: 네, 그렇죠.
0: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남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사실 아니니까.
1: 그건 맞죠. 근데 네. 뭐 목이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건 제가 남자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 소리꾼 선생님들에게 소리를 배웠는데 남자답게 해라 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
0: 인상을 더 쓰고?
1: 아, 더 씩씩하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고음반도 많이 찾아보게 예. 되고 뭐 남성 소리꾼 선생님들의 소리를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처음에 배우셨을 때가 남자 선생님이셨죠?
1: 처음에 이제 그 황용주 선생님이라고 작곡하신 그 선소리 산타령을 예. 보여주셨던 선생님한테 처음에 어떻든 가게 돼가지고 예. 입문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제가 또 이걸 전공으로 가져가야 되면 그 당시엔 이제 예술중학교나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0: 입시곡을 해야 되니까 예,
1: 그러다 보면 이제 잡가나 민요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잡가 쪽은 점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춘희 선생님한테 가게 된 거죠. 네.
0: 진로를 선택을 이제 하다 보니까
1: 네네,
0: 결정을
1: 그렇죠.
0: 내리다 보니까 네. 황용주 선생님은 저희가 듣고 있으면
1: 네.
0: 오, 저 소리면 진짜 천장을 뚫을 수 있겠다
1: 네,
0: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가르칠 때는 그 저희가 음원에서 듣는 그 시시상청 높은 그 소리로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주시나요?
1: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 받아주시질 않았어요 잘.
0: 아
1: 그냥 같이 불렀어요. 그냥 놀량 사거리를 처음부터 놀량부터 네. 처음에 그냥 해주시면 저희는 저는 애기니까 그냥 뒤에 가서 앉아서 네. 그냥 끝까지 부르면서 네. 같이 부르면서 그걸 익혔던 것 같아요.
0: 아 네. 배우는 사람도 좀 똑똑해야 되는데 그러면.
1: 네네네 받아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귀동량으로.
0: 예. 아마 선생님이 어떤 개인적인 교육 철학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0: 소리를 가르쳐 주시다 보면

0: 현씨를 예뻐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꼬맹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했을 텐데 그때도.
1: 아니요, 그땐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그땐 높았어요. 진짜 높았고 여자보다 높을 정도로 변성기 전에는 높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꼬맹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꽤 있었는데.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저만 예뻐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았고.
0: 그럼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1: 그때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제가 생각났을 때는 지금 서도

0: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보다는
1: 네.
0: 발성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1: 네, 발성 자체를 좀더 이렇게 밖으로 내죠. 약간 판소리랑 비슷하죠. 판소리처럼 남도의 그런 굵은 발성을 쓰진 않지만
0: 네네.
1: 어떻든 멀리 전달해야
0: 뚫고
1: 되기
0: 나가는.
1: 때문에 네. 기세로 하는 소리죠, 거의.
0: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1: 네.
0: 보면 앞에 장구를 메고 계신 분이 있고 뭐 소고를 들고 한다거나 이렇게
1: 네.
0: 일렬로 쭉 서서 하잖아요. 뭐
1: 네.
0: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춤, 발림도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렇게

0: 노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항상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건 어깨가 들썩들썩이 아니라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네. 무릎만 약간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느낌?
1: 그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움직이시기 힘든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네요.
0: 무릎이 가슴팍까지 올라온다.
1: 네.
0: 와, 그럼 보시죠.
1: 네.
0: 클럽 같다는.
1: 저희가 놀면서도 너무 공연하면서도 웃겨가지고 광대가 안 내려갈 정도로.
0: 오.
1: 젊은 소리꾼들끼리 같이 하면 그런.
0: 연습할 때도 재밌겠는데요?
1: 네, 재밌었습니다.
0: 근데 뛰면서 네. 노래하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1: 네.
0: 그것도 공력이 되겠네요.
1: 그렇죠. 호흡 연습도 되고. 근데 저를 나눠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좀 쉬고
0: 아~
1: 후렴 때 같이 악을 같이 질러주는 그런 특징이죠.
0: 실제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방안 소리와 네. 박 소리가 다르니까 야외 네. 소리가 다르니까 그 기세는 어떻게 표현으로 나오는 걸까요?
1: 아마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뉘앙스들을 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뭔가 정제되고
0: 예.
1: 이게 사라져가는 어떻게 보면 소리 중에 하나니까 이거
0: 지금 되게 말끔하게 들리거든요.
1: 네. 네. 그렇게 말끔한 소리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0: 훨씬 이거를, 더 투박한?
1: 네, 초대에 이제 이거를 보유하셨던 이창배 선생님께서
0: 네.
1: 학자신 부분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네. 이 소리를 좀 단정하게 뭔가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0: 네.
1: 옛날 선생님들은 추임새도 뭐 거의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0: 막 이렇게 이런 거.
1: 네, 네, 최창남 선생님
0: 네.
1: 해주셨기 때문에
0: 이 앞에 장구 치시는 분이 대장이신 건가요?
1: 보통 그렇죠.
0: 오.
1: 옛날에는 이제 장구를 19호에서 보유자를 따로 떼서 보유를 하게. 했었어요.
0: 아 예능 보유자를?
1: 네. 그러니까 소리랑 장구 모가비를 따로.
0: 장구 치는 사람을 모가비라고 하는군요.
1: 네, 네, 네.
0: 이게 따로 뭐 뜻이 있는 건가요? 대장이라는 뜻이
1: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모가비인 경우도 있었지만 예. 맨 초기에는 이제 최창남 선생님이 장구, 황영주 선생님은 이제 노래로 이렇게.
0: 어.
1: 근데 그게 아마 문화재 명예만 그렇게 돼 있었고
0: 예,
1: 두 분 다 소리를
0: 예, 그렇죠,
1: 하셨지만,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네. 장구를 아마 더 잘 치셔서 그렇게 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0: 우선은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역시나 이창배 정등만 두 분. 그 가르치는 방식을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듣다 보면 이야기 인터뷰할 때 듣다 보면 가르치는 것은 이창배 명창이 더 좋으셨고
1: 네.
0: 목은 정등만 명창이 더 좋으셨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최은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정말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이창배 선생님은 이제 처음 그 가창 대개라고 경서도 소리를
0: 네네네네.
1: 다 모은 가사집을 처음 만들어셨던 예. 분이기도 하고 청구 고전 성악 학원이라고 지금 경기 소리 명창 여성 명창들 다 가르쳤던 그런
0: 등용문 같은 곳.
1: 네, 약간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교육 행정 이쪽을 많이 책임지셨던 분이고 정등만 선생님은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제비가를 직접 하시는 어떤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0: 예.
1: 정말 목청이.

0: 정말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제비가를 직접 하시는 어떤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목청이 거의 옥빛의 그런 깔끔한 예. 상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이 아티스트와 교육의 어떤 절묘한 만남.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대형 기획 청구 고전 성악학원이라는 대형 기획사가 된.
0: 네. 네.
1: 거기 주역 분들이시고 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배, 정등만 외 전수생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경기 선설의 산타령 중에서 앞산타령 1980년 음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앞 산타령을 이창배, 정등만 외에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1: 네.
0: 앞 산타령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어.
0: 그전에는 앞산 타령이라고. 아. 저의 무지함이. 예. 아, 내가 이걸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구나. 그냥 앞산, 뒷산,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앞에 하는 거, 뒤에 하는 거.
1: 맞습니다. 예. 그 의미가 더 큽니다.
0: 7942님께서 이채연님 가르침 들으러 왔습니다. 선소리 산타령 진짜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서도소리가 참 매력이 많아서 정말 애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0: 선소리 산타령을 진짜 너무 좋아요.

0: 화해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이미 귀명창 반열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입문의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1: 네, 아마도 뭐 대중적인 분위기보다는 네. 좀 신비로운 소리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손소리 산타령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중간에 노랫말도 있지만 이제 입타령이라고 해서 아에 이오우로 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네. 노래할 때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1: 정해져 있죠.
0: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1: 지금은 사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창배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고 네. 박자도 어느 정도 그 안에 넣어서 뭔가 규격화를 시켜주신 거죠.
0: 노래 들어보면 이렇게 탁 던져서 낼 때 네. 보통은 던져서 내면 위로 쭉 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네. 혹은 던지고 나서 끝이 이렇게 여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들었을 때는 왜 저희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커튼 열 때 스르륵 말고 이렇게 촥 열면 바다가 촥 펼쳐지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 이렇게 쫙이 아니라 촥 이렇게 던져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잘 들은 건가요?
1: 맞습니다. 보통 경기 소리 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발성에 비해서 좀 더 멀리 보내는 발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선생님들은 아마도 더 좋은 음향 장비가 없으셨으니까 예. 소리나 옛날에 그런 시대 오페라처럼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소리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소리들을 경기 소리 이제 민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민요를 하다가 이렇게 쭉쭉 뻗어야 되는 소리를 하면 뭐 어느 쪽이든 서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때요?
1: 아마 두 개를 공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습이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휘갑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 볼륨을 줄여야 힘을 빼야 이게 잘 돌아가는데
0: 만약에 지금 들은 이 앞 산타령에다가 네, 네. 휘갑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실 수 있나요?
1: 불러볼까요? 네. 천관악산 연보라문 연주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앞에 들은 소리랑 전혀 다른 소리네요.
1: 네.
0: 오 이거 좋아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 약간 그런 신비로운 산타령만의 음계는 가지고 오지만 네, 음계는 가지고 이 손소리 산타령이 아까 처음 들으셨던 퉁소 연주처럼 예. 그 우리 지금 솔라도레미 음계로 보면 미음이 좀 높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분석을 논문 때문에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음정들 때문에 소리가 진짜 산에서 신선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그런 기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거를 살리면서 휘갑도 네. 해보고 약간
0: 제가 지금 뭐 생방송 중이긴 한데 잠시 제 옆으로 자리를 잠깐 옮겨보시면 네. 제가 그 사이에 5696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중앙에 이채현 엄청 꼬맹이 사진이 네. 본인 맞나요?
1: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니다.
1: 아, 네.
0: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입문하셨을 때 같은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거 사진을... 세종문화회관인 것 같은데
0: 아 5696님께서 예, 사진을 이채현 씨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때도 속옷 들고 있고
1: 네.
0: 7942님께서 서도소리의 요성이 너무 좋아요. 그 매력에 빠지니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 네.
0: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도 그 서도소리에 떠는 목 네. 참

0: 양산도 같은 거
1: 예.
0: 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산도가 통원돌이 변시춘하니 이러면 서도인데
1: 네.
0: 통원돌이 변시춘하니 이러면 경기죠. 하니 이러면 약간 서도 네. 느낌이 나고
1: 왠지 둘이서 싸움하면 서도 소리 하시는 분이 이길 것 같은데요.
0: 기세로는 서도한테 저희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야질자질하게 네.
1: 약간 아웃 복서 같은 네. 스타일. 네. 앞서서 이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렸을 때 산타령 배웠을 때 개고리 타령은 늘 어린이들의 몫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0: 네,
1: 이제 선생님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선생님들이 네. 이제 쫙 나오셔서 처음에 이제 논량은 이제 뭐 황윤주 선생님이.
1: 네.
0: 거의 혼자 하시다가 중간에 빨라질 때부터 이제 전수조 선생님들 네.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산할 때 이제 이수잔 선생님들 나오시고
1: 네.
0: 뒷산 때부터는 이제 줄지어서 모든 전수생들이 나와서 네. 쫙 하고 나서
1: 네.
0: 이제 자진산 타령까지 끝내면 이제 뒤에 개고리를 붙이는데
1: 네.
0: 이 개고리 타령은 이제 남도의 개고리랑은 다른 개고리 타령이고요.
1: 예.
0: 이 개고리 타령은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1: 네.
0: 어린이들이
1: 박수 엄청 받았겠는데요 그러면?
0: 귀여우니까 뭐 그랬겠지. 잘한다기보다는.
1: 그때 배우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이 산타령 뒷산타령을 박상옥 선생님의 소리로 준비해 오셨는데.
0: 네네.
1: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황용주

0: 나요.
1: 네.
0: 이런 분들은 그럼 난 산타령은 좀 힘들겠다.
1: 이게 또 아까 들으셨던 이창배 선생님의 명 그런
0: 네.
1: 별명이 억지로 명창이라는
0: 그
1: 그런
0: 얘기 많이
1: 별명이
0: 들었어요.
1: 있으신데,
0: 예.
1: 선생님 목이 안 좋으시니까 다 띄어서 이렇게 뒤로 보내서 많이 이렇게 발성적으로 조금
0: 해결을
1: 해결을 네,
0: 해서.
1: 하시는 선생님들도
0: 그렇죠,
1: 계시고.
0: 맞아요. 판소리에서도 막 목이 이렇게 무너져서 뒤 희성을 써서 이렇게 소리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1: 네.
0: 그러고 보면 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탁 지른 소리들, 이렇게 탁 펼치는 소리들 나오면 듣긴 좋습니다만, 나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기는 이르다.
1: 네, 이릅니다.
0: 예. 일단 해보는 게
1: 그
0: 좋다.
1: 목을 가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또 있기
0: 아,
1: 때문에.
0: 희망이 생깁니다. 예. 박상옥의

0: 그 울컥은 아니지만 네. 서도 소리만의 그런 여성 선생님들은 이 뒷산타령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옛날 남
1: 그러고 보면 들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탁 지른 소리들 이렇게 탁 펼치는 소리들 나오면 듣긴 좋습니다만 나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기는 지금 이제 힌트를 주셨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옥의 소리로 경기 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립니다.

0: 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남성 선생님들만의 그런 울컥울컥하고 그 휘갑이 아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아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오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많이 그걸 체득하지 못해서 이제 여성 선생님들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지만 그 남성 선생님들만의 울컥울컥하고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유의 창법을 잘 들으시면 시원한 멋을 즐기실 수 네.
0: 쏟아져 나오는 것, 울컥울컥하는 것. 그 이 울컥울컥은 저희가 이제 울음 울 때 그 울컥은 아니죠.
1: 울음 울 때 울컥이랑도 비슷할 것. 아 그.

0: 강옥 명창의 소리로 경기 입장 중에서 뒷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일단은 귀에 잘 들리는 음절은 이렇게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네. 그 노래 끝에 음절 처리할 때 약간 아버지한테 혼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1: 불호령의 느낌이 있죠.
0: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1: 요즘 사자후라고 하는데 네. 그럼 불호령의 느낌이

0: 요거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맞습니다.
0: 선소리를 하는 분들이 다른 이제 노래에 비해서 인구가 네. 선소리 소리를 이제 직접 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 그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도 하고 예. 선소리 쪽은 약간 아마추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셔가지고 그 사실 저희는 이수자를 받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전문인으로서 네네네네.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내 삶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큰데 선소리 산타령 쪽에서는

0: 네. 제가 뭐라고?
1: 약간 네에서 네? 약간 이렇게 바뀔 뻔했는데. 젊은 소리꾼들이 산타령 많이 애용하고 애청하고 불러야겠네요.
0: 네. 저부터도 네. 많이 불러야겠습니다.
1: 어깨가 무겁습니다. 역시나. 네. 채연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이제 들으셨던 뒷산타령 뒤에 붙는 노래죠. 자진산타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과연 박상호 선생님과 얼마나 다른지
0: 비교하지 얼마나 마십시오.
1: 저는 이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0: 큰일 났습니다.
1: 왜냐면 본인은 엄청 떨리거든요, 사실.
0: 네. 네.
1: 떨지 마시고.
0: 네. 네.
1: 본인이 너무 잘하시니까.
0: 네. 네.
1: 기대하고.
2: 짧게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 네, 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하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중간에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씨의 노래로 자진산타령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0: 7942님께서 최은 씨 잦은 산타령 너무 좋습니다. 얼씨구나 좋다라고 보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오늘 최은 씨까지의 노래를 끝으로 코너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과연 어떤 노래로 우리를 반하게 할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음 시간에도 라이브를 해야 하나요?
0: 앞으로 계속이요.
1: 아,
0: 전화 오는 거 아니겠죠? 제가 아파서요. 1부 끝곡이죠. 코너 끝곡입니다. 경기잡가 장기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묵개월, 이창배, 정등만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최은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공연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맹당 잡으신 주님의 좌증 허실적에 머리미세 성주님을 보닐래라. 성주님네 맹당 잡던 성주님네 태공 잡던 성주님네 머리 잡던 성주님네 이수 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미막은 솥에 밥을 지어 새술로 더 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수 인간들인디 난기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다리 호이면 도크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다리 소요.

일라고 동해는 전개수 남해는 제께수요 서해는 대께수요 북해는 희께수요 중앙은 한께수요 월덕수 감경수 오정수에 폭포수에 흐르는 물은 길러다가 중탕에다가 머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하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내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시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 이라 바로 3구월 40월 오동이 육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심 없고 재물의 손자 없고 예다 관제 구슬없이다 예다 이 우리 성조님 내가 예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예다 역사를 소사

0: 창의 소리 준비했는데요. 근데 판소리 5대 5명창 중에 한 분이시죠. 정정열 명창. 천재적인 어떤 작곡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소리를 짜는 실력 덕분에 특히 춘향가에서는 정정열라고 춘향가가 새로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분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근대 판소리의 어떤 부침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시초.
1: 쌀 박아놓고 제굴에 손자쌀 자손에 근심쌀 입담 해담 모진 여러 관계 고서를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대부로 태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정조 가야조 시자고 성조 이 정성을 드립니다.
0: 아무런 약점이 되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독공의 시간, 공부의 시간이 대단히 길었던 명창으로도 유명하고요. 피나는 수련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성음으로 승화시키는 또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약 그 상청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이런 목들을 다듬어서 오히려 약간 애원성 있는 그런 성음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 작곡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랫말을 장단에 얹는 이런 방법들 봤을 때도 야 이걸 어떻게 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붙임새가 대단히 정교하면서 이 첫 박을 먹고 쉬고 노래를 부르는 이 엇박의 어떤 기술들을 정말 절묘하게 사용하신 그래서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어른 명창들은 붙일 때 안 붙일 때 다 갖다 붙여놨다 뭐 이런 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수경낭자전 중에서 약 구하러 가는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2: 백할림 효진이 난 수경낭자 잘리

유갈마에는 호유로 나눠들고 삼상의 기려지는 한소로 떠나온다. 양양연을 들어가니 의투한 고운 여자 삼삼오배를 메고 자유거리 공론에 건다. 동남으로 바라보니 창원산 높은 집은 나장 오간이며 눈앞을 보이지 그 눈풀은 소상반중이 아니냐. 한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늙은 오목지대어 피운 줄로 흘리자 도대치며 거는 노래 시상의 약도 많고 드는 갈도 많건만은 정비일 가리고 없고 임살일 약이 없네. 임살일 양 짓는 고대는 천태사진가 그런 말은 하림이 반기 듣고 적어가는 전우인네

자 살리자고 밝은 눈을 켜는 한 곳을 나다르지 물 가운데 일론선을 가나르 명주로 수정당자 살리자고 밝은 눈을 켜는다 말이 맞지 못하며 인혼불결을 하였구나 한림이 허망하야 무아지 생각을 짚어온 별의 존경소리가 부여번 또 들리거나 그곳은 차지어가니 죽음하는 남자가 나갈 뒤로 천지시계로다 돌을 모려 들어가니 노승 하나 이뤄서 읍하며 그런디 어떠신 그자요 한림비 살펴보니 생장원 꽃 철길로 누는 소리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밑도드리 수연장 지곡을 준비했습니다. 대악필이 대례필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은 복잡하기보다 간단해야 하고 훌륭한 예절도 간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볼 밑도드리가 바로 이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밑도드리는 듣다 보면 필요 없는 잔가락을 모두 덜어버린 음악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살이 정말 빠지 이렇게 살이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격은 튼튼한데 군살이 하나도 없는 음악이라.

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성악과 정악의 멋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제16회 경제시조보존회 정기발표회가 펼쳐지는데요. 경제시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성악으로 화려하기보단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한음 한음에 깊은 정서와 여운이 담겨 있어 우리 전통 성악의 품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서울 줄풍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압박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민요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먼 아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루와 안예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그래요. 이렇게 1년 중 해를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날들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여름의 정점은

12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에는 새벽 5시 11분에 해가 떠서요. 저녁 7시 57분에 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라를 진행하고부터 정말 동지와 하지 때 이 저녁 6시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걸 해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지만요. 동지 때는 이 시간이 이미 해가 다 지고 캄캄한 밤인데요. 하지 때는 이렇게 한낮같이 밝을 때 첫 인사를 드리고 또 끝 인사 드릴 때까지도 아직 해가 안 져 있으니까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걸 매일 같은 시간에 체감해 보니 겨울과 여름의 극심한 온도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쨍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란 하늘과 능소화의 이 주황빛이 얼마나 대비가 되면서 잘 어울리는지요. 1716님께서요. 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난 주말에 바쁘게 두 군데나 행사하고 최우수상도 하나 받고 즐거운 주말 보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716님께서 풍물하시잖아요. 와, 근데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보미님,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삼승할부지 계신 곳, 네, 비가 오나 봅니다.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자, 3033님께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정말 진리예요. 그쵸? 자, 9249님께서요. 하지가 지나면 낮이 짧아져서 아쉽고,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져서 좋아요. 아, 그 말씀이셨군요. 하지를 기점으로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또 동지를 기점으로 네, 어둠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니까. 그래요. 그 말씀하신 거군요. 아유. 아유, 제가 좀 잘,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약간 사후전기가 있거든요. 그게, 아유, 또 이렇게 발휘가 됐네요. 저도 낮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그렇습니다.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0366님께서요. 저는 3월 30일 봉숭아, 바질, 그리고 방울토마토 씨앗을 집 뒤곁에 뿌렸습니다. 거의 3개월 물도 주고요. 가꾸니까요. 봉숭아 꽃도 피고요. 방울토마토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유, 키우시는 작물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와, 너무나 싱그럽게.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정말 탱글탱글하게 너무 싱싱해 보이네요. 아유, 사진 감사합니다. 자, 2630님께서는요. 제가 키우는 사랑초가 있는데요. 3년 가까이 꽃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래, 한번 정성으로 꽃을 피우게 해보자 해서 햇빛도 원 없이 보여주고, 영양제도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니 드디어 꽃이 만발했어요. 모든 건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요.

떠먹여드리는 복이 나갑니다. 1번 공자, 2번 환자, 3번 효자, 4번 겨자, 5번 감자. 6번.

하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봄에 심은 이것을 재배하는 시기가 하지절기 무렵이니 지금이 딱 이것이 나올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공자, 2번 환자, 3번 효자, 4번 겨자, 5번 감자, 6번 피자 중에 정답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좀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권정생의 시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이것 떡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떡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농사는 이것이 푸른색으로 색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흙을 쌓아주는 일이 참 어려웠거든요. 고구마는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이곳 많이 또 심으시죠? 0511님께서요, 이것 쪄서 소풍 갔던 추억 해주셨고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보미님께서 채소 넣고 먹으면 짱이에요 해주셨는데, 맛있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 0016님께서는요, 이거 전 해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 퇴근해서 오면 해주려고요 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자, 9249님께서 지난 토요일 홍 이것을 로컬 푸드에 가서 두 봉지 샀어요. 저녁에 쪄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나머지 한 봉지는 어제 없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 조림에 국 해먹고 싶네요. 보미 씨는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방송하시겠죠? 아니면 1시간 반 방송하는 토요일 홍 이것을 로컬 푸드에 가서 두 봉지 샀어요. 저녁에 쪄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나머지 한 봉지는 어제 엄마 뵈러 가면서 가지고 갔는데 엄마께서 엄마는 밭에서 이거 캐서 먹으면 된다시며 다시 싸서 주셨어요. 도보로 15분 거리 화덕 피자 맛집이 있는데 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예약 주문했어요. 7시 7분쯤 오라고 하는데 피자를 찾으러 가는 길 한쪽 귀에 이어폰을 하고 보미님과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먹고 싶었으면 귀찮아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게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5번 감자였죠. 어제가 하지였으니까 이제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춘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뒤에 아쟁 소리인지 해금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컬과 다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듣기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앞서 들으신 곡은 모래라는 연주자의 곡이었는데요. 이 모래 씨는 해금을 연주하면서요, 노래를 동시에 하는 해금 병창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작곡도 하시는 싱어송라이터기도 하고요. 좋으셨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8765님께서는요, 저녁 찬으로 감자 넣고 자반 졸이고 있습니다. 감자가 충치도 안 생기고 해서 애들 많이 쪄주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세상만사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하지와 삼복더위의 시간차처럼 노력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시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444님께서

알고 알았더니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오늘 운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감자가 4대 식량인 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유익한 방송이에요 하셨는데 연이어서 에구 드디어 소나기가 오네요. 근처 정자로 피를 피하며 만나 듣네요 하시면서 시도 몇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6759님. 아유, 운동 잘 마치시고 비안 맞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비가 와버려서 어떡해요. 조심히 잘 귀가하세요. 자, 핑가님께서 새싹살 주셨는데요. 예전에 감자 갈아 감자전 해주신 엄니 손맛이 그립네요. 제가 성인되어 취업하러 갔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서 강원도라 했더니 이쁜 감자 같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칭찬 아닌가요? 그쵸? 네, 4370님께서도 나는 매일 국이나 찌개에 감자 넣어서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감자가 소화에도 참 좋죠. 자, 2928님께서는요. 감자 쪄서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죠. 거기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마셔주면 금상첨화네요. 바빠서 종일 굶었더니 허기져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작년에 이맘때 하지감자 우리 보나미님과 얘기 나눴던 게 기억납니다. 저 기억력 좋죠. 2033님은 언니 손맛이 그립네요. 제가 성인되어 취업하러 갔는데 어디서 왔냐 물어서 강원도라 했더니 이쁜 감자 같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칭찬 아닌가요? 그쵸? 네. 4370님께서도 나는 매일 국이나 찌개에 감자 넣어서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감자가 소화에도 참 좋죠. 자, 2928님께서는요. 감자 쪄서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죠. 거기에 시원한. 오늘 감자 선물 들어와서 찌고 있는데 퀴즈가 감자 문제 신기하네요. 쪄서 저만 먹으니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6287님께서는요. 오늘은 저녁으로 감자 넣고 카레 만들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미님, 제가 만든 카레 예쁘죠? 하시면서 아이고 통에 이렇게 소분하신 네,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초승달님께서는요, 저녁 식사 끝내고 느긋하게 만나 듣고요. 오늘은 저녁으로 감자 넣고 카레 만들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미님, 제가 만든 카레 예쁘죠? 하시면서, 아이고, 통에 이렇게 소분하신 네,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초승달님께서는요, 저녁 식사 끝내고 느긋하게 만나 듣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면 마트 가서 감자 사와야겠어요. 아유, 못 참겠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사오시면 두고두고 잘 드시죠. 승승장구님께서도요, 바람도 솔솔 천병 걸으면서 신청곡 들으니 더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혜성님께서도 레시피 보내주셨는데요. 감자를 깍둑썰기해서 마요네즈에 무쳐 먹어도 좋고, 껍질을 벗긴 뒤 쳐서 쟁반에 넓게 펴놓고 계란 노른자를 위에 뿌려놓으면 보기 좋은 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로 물을 끓여 먹어보세요. 해주셨네요. 물을 끓여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왠지 뭔가 소화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은지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후 처음으로 종전 세부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이란이 18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뷰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가져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협상 중재국으로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이 참여한 4자 회담이 시작됐는데요. 전체 기념 촬영도 생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란 대표단이 80분 만에 회담장을 떠나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게 나온 합의문을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60일간의 로드맵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이란산 원유 제재의 일시적 면제 조항 등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협상단의 고위급 대화는 일단락됐고 실무팀들은 양해각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봄이었습니다.

김세레나의 노래로 세타령 892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24님께서요. 예전에 기타 배울 때 로망스까지는 어느 정도 되기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 도전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50 넘어서 시작하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빨리 시작하면 더 빨리 되겠죠. 좋죠. 8920님께서요.

온다기에 아구탕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요리하고 계실지. 네. 맛있게 드세요. 자, 6759님께서요, 소낙비로 모처럼 정자에 앉아 여유를 부리며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맞춰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세상 다내 것인 듯 싶어요. 정수녀님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해금 연주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이곡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0: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왕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해시계를 개발하고 농사법까지 연구했죠. 기록을 보면 세종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는 것이 많아지는 일 같지만 궁금한 것이 늘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작은 호기심 하나 품어보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넉넉히 주고 재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어질고 인자한 위대한 왕. 우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명숙이 부르는 이시은 씨 김광자 작곡 그리운 그 하얀 자리에 서서 보내드리고요. 타경환 씨 조인하 작곡 인연의 자유를 위한 바리톤 우기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송재철 씨, 송재철 작곡, 반딧불이, 바리톤 배용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극영 씨, 윤극영 작곡, 반달, 소프라노 임선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선순환을 본다면은 취타로 시작하여 길구나, 길타령, 긴연불, 사면타령, 별곡타령 순으로 이어지는 모음곡 형태입니다. 오음음계 구조 안에서 곡과 곡 사이 선법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며 또 이를 통하여 선율적인 효과나 음악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음악인데요. 오늘날 서울시 무형유산 사면유곡 공연에서도 취타풍년은 자주 오르는 곡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장근도 이러한 무대를 통해 이 곡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독주회에서는 개인적인 기량으로 선보여서 더욱더 기대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대목인 취타와 길군악을 생략하고 길타령부터 긴연불, 사면타령, 별곡타령 순으로 듣겠습니다. 여장근의 피리로 취타풍류 듣겠습니다. 대금 여상근, 해금 최민지, 장구 이민형, 좌고 전인근이 함께합니다. 1999년에 지영이 명인이 악보에 정리하고 이를 취타풍류라라는 이름으로 체계한 것이 그 전례가 되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최근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한동안 공부를 이어가지 못한 제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전수생으로 전진하였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배움에 더욱 힘써 첫 번째 독주회를 연다고 하니 스승으로서 매우 뜻깊고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제자의 첫 번째 독주회이기도 했고요. 또 제자 입장에서도 스승에게 자신이 공부한 뿌리와 또 이 소리를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각오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두 번째 곡에 더욱더 절실하게 잘 담긴 듯 합니다.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은 박범운류 피리산조입니다. 박범운류 피리산조는 그의 스승인 지영이 명인의 경기신화이가락을 기반으로 박범운이 다양한 토리와 또 음악적 특징을 가미하여 구성한 산조입니다.

다양한 전조기법을 사용하며 또 박범원의 스승 지영이의 피리산조를 비롯하여 피리신화위, 대풍류 중 연불, 메나리조 등 배움에 더욱 힘써 첫 번째 독주회를 연다고 하니 스승으로서 매우 뜻깊고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제자의 첫 번째 독주회이기도 했고요. 또 제자 입장에서도 스승에게 자신이 공부한 뿌리와 또 이 소리를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각오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두 번째 곡에 더욱더 절실하게 드러나갑니다. 또한 연주 기법에서도 다른 피리산조에 비할 때 독창성이 돋보이는데 덜음치기라든지 목치기, 혀치기, 비청 등 피리 특유의 주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섬세한 식임새 표현이 더하여져 연주의 입체감을 한층 풍부하게. 박범운 명인은 1948년에 태어났는데요. 1980년대에 정리되어 세상에 나온 이 피리산조는 오늘날 가장 많은 혀치기, 비청 등 피리 특유의 주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섬세한 식임새 표현이 더하여져 연주의 입체감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장근의 이력을 보니 2019년에 선보였던 독주회에서 또 이 곡을 선보인 바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흐른 지금 또 어떠한 성숙함이 느껴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박범운유 피리산조 들어보겠습니다. 여장근의 피리, 이민영의 장구 연주로 듣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27분입니다.

있는데요. 그러한 전통이 또 태평소를 통하여 표출되는 시간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호적풍류입니다. 여장근의 스승인 최경만이 태평소의 경기가락을 기반으로 구성한 모음곡 형식인데요. 남도의 호적풍류와 다르게 호쾌하고 시원하고 또 여러 장단이 교차되도록 하여 화려한 구성을 보여주는 악곡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무악의 요소와 또 경기민요의 가락과 흥치도 잘 살아있다는 점이 바로 최경만츠 호적풍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호적풍류 듣겠습니다. 여장근의 태평소, 여상근의 징, 전인근의 바라, 이민영의 장구연주가 함께합니다.

작은 꽃봉오리를 틔우는 시작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앞날의 시간을 틔우는 소리처럼 정말 피리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우렁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독주회인 만큼 FM구학단도 여장근의 앞날과 또 미래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류시화 시인의 6줄의 시를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여섯 줄의 시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고영렬의 닐리리리 그리고 아는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0: 2026년 올해의 탄생 100주년 작가는 박경리, 김종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인은 바로 박인환인데요. 아마 목마와 숙녀라는 작품으로 익숙한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낭만적이고 화려한 작품으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광복 이후 서울에 자리를 잡고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운영합니다. 이 서점은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오고 가던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 문인과 예술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 세월이 가면 또한 박인환의 작품에 곡을 붙인 겁니다.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작곡가가 즉흥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문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해당 작가를 소개하고 기리는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26년 올해의 탄생 100주년 작가는 박경리, 김종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인은 바로 박인환인데요. 아마 목마와 숙녀라는 작품으로 익숙한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낭만적이고 화려한 작품으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광복 이후 서울에 자리를 잡고 마리서사라는 서점.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박인희의 노래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월이 가면 만나보시겠습니다.
1: 지금

네, 박윤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을 박인희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진소 시간. 오늘은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26년 출생으로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품 한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박인환이 남긴 저 아름다운 시편들은 그가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강렬한 정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겠죠. 청춘에만 가능한 그런 청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박인환의 시를 읽어보시면서 절망으로 빠르게 늙어버린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청춘인 박인환의 깊은 마음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산조병주 가운데 중중몰이부터 자진몰이까지 1993년 12월 1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졌던 일요 명인 명창전 박종선 아쟁산조 공연 실황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의 슬로건은 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보유하고 있고요.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독서 문화 행사는 그야말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10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AI 실전 활용과 단태의 신곡을 만나보는 강연처럼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골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또 오는 7월엔 김지은 교수와 함께하는 그림책 깊게 읽기, 김원 교수와 함께하는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 저자 강연회, 백온유 작가의 북토크 같은 감성과 철학이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덕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문화 행사를 소개합니다. 올해 3월엔 데뷔 9년 만에 첫 번째 소설집 약속의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정덕도서관에선 7억이 가득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백온유 작가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고 올해 3월엔 데뷔 9년 만에 첫 번째 소설집 약속의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정덕도서관에선 7월 3일 이 소설을 통해 약속의 의미를 돌아보고 사람과 시대를 향한 기대와 그 약속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고 해요.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정독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풀세출의 종로풍악, 그리고 이어서 고백화 묵개월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경복궁 다령 전해드렸어요. 백오뉴 작가의 소설 약속의 시대에 나오는 인물 광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따금 신이 택시기사의 모습을 빌려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신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 순간을 통과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기적적인 일이죠. 헤매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지에서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황금 나침반 최명화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풀세출의 종로풍악, 그리고 이어서 고백화 묵개월,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경복궁 다령 전해드렸어요. 백오뉴 작가의 소설 약속의 시대에 나오는 인물 관 자신이 신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 순간을 통과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기적적인 일이죠. 헤매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지에서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황금 나침반 추명화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입주민이 있다면서 주의를 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담배꽁초 말고 이런 건 던져도 된다고 덧붙였더라고요.

보다 잘 웃는 사람이 훨씬 사랑받습니다. 예. 잘 웃으시는 건 제가 많이 본것 같은데. 민트소다님, 오히려 더 좋아 라는 말도 생각나네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유머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인드, 늘 배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같은 뜻의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어우, 더잘 됐다, 차라리. 참 좋은 말이죠. 6700님, 주말이라 미처 축하하지 못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이은밤이 천일을 맞았어요. 수많은 밤을 따뜻하게 밝혀준 시간들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밤들도 오래오래 함께 이어지길 바라요 해주셨습니다. 천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토요일이 저희 천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그 천일 동안 하고서 마지막에 다시는 만나지 마요. 난 끝이 안 좋아 노래가. 그래서 천일 축하곡으로 뭐 선곡을 하려다가 자꾸 멈칫하게 되는데 그 노래 속에 천일이란 건 굉장히 우리가 함께한 이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보고 싶을 때면 홀연히 나타나 웃음 주고 가시는 아주 요정 같은 분입니다. 가수 박학기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아이고 오랜만인가요? 작년 12월 그때쯤에 저 스페셜 DJ 하러 오셔도 기억나세요?
1: 예. 저는 그 정도면 굉장히 오랜만.
0: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 그저께 콘서트 하셨죠?
1: 예, 콘서트. 예, 상잔의 소극장에서 콘서트. 아, 네.
0: 제가 그
1: 게스트하고. 예.
0: 맞아요. 그때 뭐 그 아주 그 뭐랄까 뒤풀이에서. 네. 우리 두 사람 빼고 다 취해 있어가지고 제발 우리 둘만 집에 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했는데 안 가셔가지고 다들
1: 막판에 제가 가자고 내가 화색이 확 돌면서
0: 차마 제가 할 순 없어. 왜냐면 자리를 주도하시던 분이 형수님이셨으니까. 뒤풀이에서. 네. 우리 두 사람 빼고 다 취해 있어가지고 제발 우리 둘만 집에 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했는데 안 가셔가지고 다들
1: 막판에 제가 가자고 내가 화색이 확 돌면서
0: 차마 제가 할 순 없어. 왜냐면 자리를 주도하시던 분이 형수님이셨는데.
1: 그 사람이 웬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0: 제가 형수님 30년 뵀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늦게까지 한잔 하시는 거 처음 뵀습니다.
1: 그러니까
0: 너무 좋으셨나 봐요.
1: 네, 좋았나 봐요.
0: 우리 이음 가족분들. 예, 6개월 만인데 인사 좀 부탁. 카메라. 예, 여기.
1: 네,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뭐 늘 뭐 스태프들이 뭐 매일이라도 불러줄 것 같이 그렇게 오면 친근함을 표현하더니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와서 아 이제 애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오늘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저는 왔습니다.
0: 아, 예. 네,
1: 반갑습니다.
0: 예전에는 뭐 진짜 박학기 씨 아니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1: 그쵸.
0: 요즘은 뭐 많이 나옵니다.
1: 글쎄 뭐
0: 이 바닥이 원래 다 그런 거
1: 아닙니까? 그러다 또 애들 또 다 지나가가려면 그때 또 날 찾아.
0: 오늘도 사실 누가 한 명 못 나온다 그래.
1: 박모 씨가 또 못 나온다며.
0: 박 씨가. 예. 네. 박 씨가 그렇게 돼.

0: 박학기 씨 아니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1: 그죠.
0: 요즘은 뭐 많이 나옵니다.
1: 글쎄
0: 이
1: 뭐
0: 바닥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 그렇더라고. 예. 반을 또 어떻게 채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음악 복원 감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겁니다.
2: 아, 채널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1: 근데 오늘 오픈했어. 조금 전에 오픈했어요.
2: 아, 그러면 찾으면 나오나요?
1: 예, 빈칸 채우기.
2: 잠깐만요.
1: 빈칸 채우기가 딴 것도 있더라고. 띄어쓰기 안한거 말고 빈칸 채우기. 이렇게.
2: 빈칸을 채워주세요도 있고요.
1: 거기 보면 뭐 윤도현 씨가 이제 이렇게 축하 응원한 게 첫
2: 예.
1: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세준 씨 것도 올라올 거고.
2: 아 그래요. 아, 저 구독.
1: 예.
2: 아직은 아 진짜 지금 예,
1: 지금
2: 애기구나.
1: 예, 지금 조금 막 그 오픈하고 온 거예요.
2: 33명 구독 그러니까. 구독자 33명인데 여러분 빈칸 채우기. 지금 박학기 씨 얼굴은 안 보이고 윤도현 씨 얼굴만
1: 예,
2: 보이는데
1: 맞습니다.
2: 전략적인데요.
1: 지금 서서히 윤도현 끝에 이제 박학기가 살짝 나오고.
2: 아 끝에 나옵니까?
1: 예, 도현이가 한 마디 합니다.
2: 예, 예, 방송 마치고 방송 중간에라도 구독은 하시고 방송 마친 다음에 그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1: 예.
2: 빈칸 채우기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그 이전에 일단
1: 네.
2: 이 음반부터 좀 잘 되고.
1: 그렇습니다.
2: 예. 오늘 무슨 코너인지는 아세요?
1: 알죠. 예. 전에도 했었잖아. 뭐. 그죠?
2: 아, 그런가?
1: 아닌가?
2: 아니에요.
1: 아니요, 그때도 뭐 이게 뭐 사연 읽어주고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그 비슷한 거지 뭘 제목 코너 이름만 바꾼 거지.
2: 라디오 코너가 다 그 거기서 거기긴
1: 맞아요.
2: 하죠.
1: 예.
2: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1: 네.
2: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1: 네.
2: 오늘 박학기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1: 조금 전에 보냈어요.
2: 아, 그러면 찾으면 나오나요?
1: 예, 빈칸 채우기.
2: 잠깐만요.
1: 빈칸 채우기가 딴 것도 있더라고. 띄어쓰기 안 한 거 말고 빈칸 채우기. 이렇게.
2: 빈칸을 채워주세요도 있고요.
1: 거기 보면 뭐 윤도현 씨가 이제 이렇게 축하 응원한 게 첫
2: 예.
1: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세준 씨 것도
2: 에게는 이 음밤에서 선물도 드려요.
1: 네.
2: 자 일단 첫 번째 라이브는 이제 여러 학기 형이 사연을 먼저 골라서
1: 네.
2: 거기에 맞는 노래도 골라 주셨고
1: 네.
2: 분에게는 이 음밤에서 선물도 드려요.
1: 네.
2: 자 일단 첫 번째 라이브는 이제 여러 학기 형이 사연을 먼저 골라서
1: 네.
2: 거기에 맞는 노래도 골라 주셨고
1: 네.
2: 이따가 두 번째 라이브는 뭔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1: 그렇습니다.
2: 여러분들이 사연을 먼저 보내주시면 그 중에 형이
1: 골라서
2: 아, 내가 준비한 노래가 이게 잘 맞는다 싶으면 골라주시면 아, 되는 거예요.
1: 그걸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노래에 맞는 걸 골라주는
2: 노래에 맞는 걸 고르는
1: 아, 그런 겁니까?
2: 거꾸로예요. 첫 번째 거랑
1: 예. 그렇구나.
2: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돈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것 같아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돈이야. 연락 좀 해 이거서.

0: 같은 걸 오픈을 한 거야. 그러면서
1: 예.
0: 나 저한테 좀 학교야 너 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연예인이니까 네가 상가 하나 들어오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자연입니다. 돈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갚으라고 재촉을 하는 것 같아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그돈안 받아도 되는 돈이야. 연락 좀 해, 이거서. 전화해 줄게 하더니 가게까지 하나 줬더라고. 근데 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형이 알아서 했는데 결국
1: 네.
0: 망했는데, 망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가게에서 직원분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돈 잃고
1: 네.
0: 사람 잃고 뭐 이런 거참 많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부채 가게를 하나 여시지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딱 사연이 그거죠.
0: 뭐라나 해줄게 하더니 가게까지 하나 줬더라고. 근데 전한 번도 안 가보고 그 형이 알아서 했는데 결국
1: 네.
0: 망했는데, 망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가게에서 직원분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이거 물건 가져가셔야 돼요. 갔더니 그 여자 속옷 매장이었더라고. 그래서 그 남은 걸 라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1: 네.
0: 그거 어떻게 해? 남은 거를 일단 갖고 가래. 그 치워야 돼서 차 트렁크에 가득 채웠어. 그리고 물건 값을 내야 된대. 그래서 한
1: 어머,
0: 500만 원인 걸또 냈어요.
1: 어머.

0: 자분을 위해서 어떤 곡을 불러주시겠어요?
1: 곡을 고르고 나서 보니까 곡을 좀 독한 걸 골랐나 싶기도 한데.
0: 어, 뭔데요?
1: 아, 뭐 이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정말 저한테 제일 좋은 펀드였던 거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에 솔직히 그 생각 했다 안 했다. 이 형이 나한테 짜장면을 몇 그릇을 사줬지
1: 그렇게 예, 준비하고 있어. 예.
0: 아 그래 날 피하는 것도 여기까지 끝이면 좋겠다 이제 옛날 네. 걸 다 잊고 우리 우정만은 잃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기도
1: 연락 오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학기 씨 그 스타일 그대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1: 거꾸로 좀 받는 것도 있었으면
0: 그러니까,
1: 좋겠는데
0: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건 네. 그래서 그래서 꽃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난 앞에 그거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 얘기는 관심도 없고
1: 주변에 뭐 후배들 뭐 여자친구 부모님 갖다 드려 모아요 뭐 다 사방팔방 속옷 잔치를 했죠.
0: 속옷 잔치를
1: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차 청소하다 보면 저기 틈 구석 뭐 틈 안에 보면 여자 속옷 하나 나오고 그래서 아유 오해 많이 받았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0: 편지 얼마 전에 이은밤 다녀가신 그 김광진 씨 원곡이죠. 네, 박학기 씨의 편지 박학기 씨가 불러주시니까 편지지가 네. 약간 파스텔 톤 바탕일 것 같아요. 박은영님께서 학기님 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1: 네, 좀 민망합니다. 네. 네. 노래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 노래가 이렇게 안 되지?
0: 아니, 잘하셨어요. 네. 뭐 아니 시간이
1: 뭔가 좀 피곤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아, 예, 그렇긴 그러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네. 평소보다 조금 이제 네. 피곤.

0: 조그만 읍조림.
1: 만든 것 같아. 왜 노래가 이렇게 안 되지?
2: 아니, 예? 잘하셨어요. 뭐 아니 시간이
1: 뭔가 좀 피곤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아, 예,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평소보다 조금 이제 네. 피곤한 목소리긴 한데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나저나 시간이 멈추면 라이브도 멈추지 않나요?
1: 그것도 따져 그렇게
2: 그런 의미인가 막 이러면서 금빛 노을님은 많은 박시성을 가진 분들 중에 박학기님을 제일 좀 좋아하셨어요. 아 이분은 최백호 형 그 낭만 시대 거기 청취자셨는데
1: 금빛 노을 그러셨어요? 이 닉을 바꾸셨나?
2: 네 그러실 수 있고 이제 최백호님 여기 오셨을 때 네. 이제 저희 방송 오셨다가 이제 저희 청취자 되신 분이서.

0: 파기. 파가 어디 갔냐? 여기 그냥 작가님이 맘먹네 이제. 학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죠.
0: 공연 네. 이름이 계절 학기죠.
1: 네, 네, 계절.
0: 네, 앞으로 꾸준히 해달라고 팬분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라이브 선물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사연 하나하나 먼저 볼게요. 예, 네, 보이시죠?
1: 아, 어느 거요?
0: 여기,
1: 예, 여기 예, 있는 거? 예. 지질이, 지질이 궁상 각치우?
0: 네.
1: 여동생이랑 둘이 기차 타고 대구 가기로 했어요. 대구도 처음이고 그 동생이랑 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저희의 노래 선물 주세요.
0: 오, 대구 쪽 잘 아시죠?
1: 그쵸, 고향이니까.
0: 그러니까.
1: 근데 오히려 뭐 어릴 때는 알지 요즘 자주 안 가니까 너무 막 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0: 그래도 어찌됐건 그 한 군데 정도 추천해 주세요. 꼭 여기 대구 가시면 여긴 꼭 가보세요.
1: 글쎄요, 뭐 딱히.
0: 김광석 거리.
1: 요새 가봤어요? 그게?
0: 아니요. 요즘에 최근에
1: 저도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0: 아, 그러세요? 난 또 뭐가 이때는 거기 가봤어? 아니요. 나도 안 가봤잖아. 자, 알아서 다니시고요. 네. 곽지우님. 예.
1: 가시고 뭐 좀 막창 드시고.
0: 네, 아 맞네. 예.
1: 그다음에 재벌 지망생. 네. 야,

0: 알아서 다니시고요. 네. 곽지우님. 예.
1: 가시고 뭐 좀 막창 드시고.
0: 네, 아 맞네. 예.
1: 그다음에 재벌 지망생. 네. 야 이거 저하고 같으신데요. 처제 소개시켜준다는 동료한테 밥이랑 술을 많이 샀는데 저한테 기뜸 한마디 없이 퇴사했어요. 너무 분해요.
2: 야 이거 사기당했네.
0: 이거. 사기당했네. 어? 이거 이 짜장면 먹은 짜장면 사준 형보다 더하네 형.
1: 구사일사님. 네. 오늘은 많이 지친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대장암 진단받고 저런 수술 후에 계속 추적 검사 중이거든요. 오늘도 용종이 나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9시에 미음 조금 먹고 코 골고 자고 있네요. 오늘 많이 애쓴 저와 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곡을 선물 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진짜 필요합니다.
1: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즘 뭐 또 워낙 찢었더니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서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제 손바닥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손바닥을 위한 노래도 있나?
0: 손바닥을 위한 노래?
1: 손바닥 말이죠. 이렇게 박수를 계속 이렇게 쳐주면 예. 혈액순환도 되고 이 손에 이것도 없어지고 그럴 거야. 그죠?
0: 그렇죠.
1: 손에 사는 잡균들도 이런 다
0: 균을 때려잡는다고요?
1: 그런 의미에서 좋으니까 박수 치면서 같이 할 노래. 네.
0: 감기 걸렸을 때 목 감기 걸리면 목을 막 때리면 낫나요? 약간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신데. 네. 가만있어봐. 일단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1: 또 사연도 보니까 다 힘들고 뭐 이럴 때 위로.

0: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는 구기환 씨와 고윤정 씨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 그 끝났죠 이제?
0: 예, 끝났어요.
1: 아, 예.
0: 근데 거기 OST로 참여를 했었어가지고요. 예.
1: 네.
0: 우린 영화가 된다라는 제 노래를 만들었고요.
1: 대단하시다.
0: 맨 마지막 12회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노래가 걸렸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우리
0: 예.
1: 같이 들으면서 벌써 보내드려야 되네.
0: 아유, 예.
1: 예.
0: 뭐, 또 불러주시겠죠. 뭐. 예.
1: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좀 쉬시고요.
0: 저는 오늘 사실 오늘 제가 그 DJ 대타 해야 되는 줄 알고 2시간 해야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네. 어쨌든
1: 예. 그래요.
0: 감사하게
1: 네.
0: 갑니다.
1: 아, 그래. 아직 코너 마무리하지 말라고요? 아, 미안해요. 조금 더 계시래요.
0: 아,
1: 박학기 씨의
0: 그래요?
1: 노래입니다. 우린 영화가 된다.
0: 아, 아직 있습니다.
1: 네.
0: 비타민 충전이네요. 감사합니다
1: 네.
0: 하셨고요. 솔렘님, 따라 부르면서 요리하는데 일도 힘이 안 들어요. 진짜 학기님 목소리는 비타민인가 봅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래. 아직 코너 마무리하지 말라고요? 아, 미안해요. 조금 더 계시래요.
0: 아,
1: 박학기
0: 그래요?
1: 씨의 노래입니다. 우린
0: 네.
1: 영화가 된다.
0: 아, 아직 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는 조언이 그거더라고요. 예, 기다려주는 것밖엔 답이 없다. 억지로 말 대답 안 하는 애,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좀 해. 대답. 뭐 협박을 해도 옆에서 뭐 아양을 떨어도 다 소용없고요. 예. 걔들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너무 커져가는 세상에, 예,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일단 속으로 움츠려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기다려준다는 게 말이 기다리는 거지, 자칫하면 그냥 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장나라 씨의 스윗 드림, 2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8878님, 사춘기 아들 때문에 매일 속으로 울고 있는 마음 여린 엄마예요. 겉으론 쿨한 척해도 혼자 많이 울어요. 아들이 말도 없고 물어보면 화내고 힘드네요. 자, 우리 사춘기 자녀에 대한 사연은 거의 매일, 예,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놈들을 그냥. 근데 이미 이제 먼저 겪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길다고 뭐 미팅이 무조건 더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집약적으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으니, 저이 음밤이 세상에 조금 도움되고 있다는 한 가지 또 작은 면을 발견했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습하고 좀 더웠죠?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겠습니까? 같이 나눠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찍은 단체 사진도 좋고, 또 나눔하고 받은 도움되고 있다는 한 가지 또 작은 면을 발견했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습하고 좀 더웠죠?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겠습니까? 같이 나눠보시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찍은 단체 사진도 좋고, 또 나눔하고 받은 음료수 사진도 좋고, 주말에 찍으신 사진이면 뭐든 환영합니다. 샵 0302로만 받을게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들어요.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주말 풍경 기다리는 동안 비교적 젊은 어린 뮤지션 두 분의 노래

사랑하자라는 노래였어요. 소수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참, 예. 감미롭다, 목소리가. 진짜로. 저도 한 20, 30대 때 지금보다 훨씬 싱싱한 성대로 노래할 때는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박학기 씨 젊었을 때를 떠올리는 어떤 어르신이 기생초를 뭐라고 불렀더라? 황진이라고 불렀나? 네,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얘가 기생초구나. 아이고, 예.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예, 아름다우십니다. 자, 4458님, 주말 저녁 텃밭에서 정성껏 가꾼 야채들을 지인분께 받아. 아, 본인이 가꾼 건 아니고 지인분께 받아 김밥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래봬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영양 만점 김밥이랍니다. 소스에 콕 찍어 맛있게 냠냠. 가족들

없죠. 그럼 김밥이 아니지. 밥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김은 아니니까 그냥 김밥이라고 부르는 걸로. 요즘 밥 없는 김밥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수박화채님이십니다. 또다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난 밤 모기 한 마리와 치열한

방충망과 방충망 사이가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만 하고요. 그리고 방충망 밑에 그 창틀 쪽에 그 작은 구멍이 있더라고요. 거기 무슨 물 드나드는 빗물 같은 거 빠지는 이런 구멍인데 그것도 막아야지. 그거 안 막으면 거기로 아주 막 쑥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테이프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방충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물처럼 물은 빠질 수 있고 모기는 못 들어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다 붙이고 아우 뭐 그래도 뭐 여기가 저기고 집안에다 알을 낳는 건 아니겠지. 아이, 아무튼 저희도 저도 막몇번 물린 데가 있는데 아이들은 물리면 엄청 붓고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하고 막 이래서 진짜 조심하는데도 아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모기 사연에는 김종국 씨 노래 듣는 게 무슨 국룰입니까? 예, 수박 화채님께서 모기 사연과 함께 김종국 씨의 노래를 또 곁들여 주셨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가왕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저도 좀 따라 불러봤는데 저처럼 같이 합창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738님, 새싹 사연이네요. 83세 외할머니 생신이라 1박 2일 여행 다녀왔어요. 단둘이 간 건 처음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동안 왜 데이트를 못했나 후회했어요. 이젠 두 달에 한 번은 데이트 꼭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아쉽게도 할머니와 8738님의 사진은 안 보내주셨고 뭔가 좀 되게 좋아 보이는 석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무식해서 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 두 개 있거든요. 다

왕성하게 공연도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상우님. 이상우님의 노래를 한 곡 청해 주셨는데 마침 저희가 선곡해 놓은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잘못 빠진다 그러는데 삼천포로 정작 가야 되는 사람은 못 갔네. 아쉽습니다. 삼천포라고 요즘 안 부르고 사천으로 그냥 더 큰 권역으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삼천포라는 그 지명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2811님 이상우 씨의 노래입니다. 하룻밤의 꿈.

이상우 씨의 노래 하룻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아쉬우니까 여러분 주말 사연 몇 개만 더 볼게요. 5798님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하러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사탕 3개를 쓱 놓고 가시면서

자, 여러분, 어떤 달빛, 어떤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셨습니까? 원곡은 베를렌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인데, 그시몇 구절 읽어보면 이래요. 광대와 춤꾼들이 홀리듯이 류트를 연주하고 춤추며 지나가지만 그들의 가면 뒤로 슬픔이 비치네. 고요하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달빛. 이렇게

아, 김치전에 오징어 놓고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해줬어요. 맛나게 먹으면 0칼로리랬는데 다음날 하도 부어서 재보니까 1킬로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제가 아유 내려놓으세요. 그럼 가벼워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봤자 그게 말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셨으니 예, 다잘될 거니까 너무 힘들어 마시고 마음 편히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럼 내일 아침 조금 가뿐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러면 하루 일이 더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가뿐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러면 하루 일이 더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뇌물 드릴 수 있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남편이 예, 뇌물은 정중히 사절한다며 문자 안 보낸다고. 아, 제가 이게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왜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뇌물이란 단어를 썼을까? 제가 오늘은 일단 후퇴, 작전산 후퇴하고 다음에 더 좋은 단어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예, 접근. 예, 한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히 주무십시오. 예.

어제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어제 낮 시간이 무려 14시간 46분이었고요. 오늘은 그보다 1분 정도 짧아집니다. 그 짧아진 길이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순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태양이 가장 열정적으로 활약하는 계절에 와 있고요.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낮 길이가 짧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이 5시 11분이었고요.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해가 참 길죠. 그렇게 쭉 달려가서 9월 23일 추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고요. 12월 21일 동...

동지가 되면 정반대로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계절로 순환이 됩니다. 지금 양의 절정에 와 있는 즈음인데요. 해를 중심으로 1년을 쭉 돌이켜보니 우리의 시간은 참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흐릅니다. 햇살이 왕성한 계절, 이 음악 어떨까요? 서일화 지곡 해령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돼 나온 음악 서일화 지곡 해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절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제가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라서 오늘이 24절기 중에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잠시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낮 길이가 무려 14시간 46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다음 날이라서 1분 정도 낮 시간 짧아집니다. 5월 5일 입하절기부터 여름의 6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입하와 소만, 망종, 그리고 어제 하지, 또 7월 7일 소서,

의랫말 속에 나옵니다. 남녀가 다툼을 하고 남자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눈비, 찬비, 이슬 맞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짝을 잃고 홀로 섰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 표현도 바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장에서는 남의 딸이 너뿐이냐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짝을 잃은 남성이 부르는 노래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곡은 길에서 산놀이 들놀이 나가서 걸으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가사 길구낙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랫말 끝부분에 남의 딸이 너뿐이며 남의 아들이 나뿐이랴. 죽기 살기는 오늘날로만 결단을 하자. 아주 비분강기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 마쳤는데요. 남녀가 사랑 싸움을 한 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상준의 대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곡 준비했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곡의 구성곡의 경우인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아명으로 정상지곡이라 부르고요. 도드리, 돌짱, 사면도드리, 하연도드리까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릉화 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이라 각종 물고기 등물들이 모다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디 태호 복귀 시때 유용서를 이용기관허였단 말이 사기에 있었으니 용궁의 벼슬 이름 상고에 놨던 것이었다. 동편에 놓은 문관이요 서편에 놓은 무관인데 상가를 분별하여 차례로고 들어오고 제 좌승상의 거부이기며 우승상의 잉어로다. 이부상서농어 호부상서 방어 예부상서 문어 병부상서 숭어 형부상서 준어 공부상서 민어 할딤 깔따우 대사은 도모 가르 대부무치 대사관 풍어 금자 광록 대부금치 은천 광록 대부근어 대원수 고대 대사마 고너 용양 장군 이심이요 호의 장군의 족상어랑

0: 걸어가 여자고 돼 어디어 운노로시오
1: 아, 제
0: 예언제도 할 생각 건데
1: 아.
0: 연년군은 군이 시켜 홍수를다 살리고
1: 아.
0: 공명은 마속 보내 가족을 지키고 있으며 보고 또 따태워보노로 세상께로 나가오면 인간도 우리 잡아다가 폭 반떨어 대모장도 미리게 살짝 당근 못떡에 초일 쌈지 끝까지 대부가 아니면 할 줄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달비리 봉어 허공에 솟아

얼굴을 떨어져서 코에 칭칭 감겼다. 어서는 떨어들고 백군한 분비 갈망의 해월에

벌떡 쬐고요. 방울이 방큼 쬐거나 평풍서다 마주가 엉깡 마주 세려대 하루 중 오르래리가 루라고 퍼크이 매부

부르르 바쁘집 남기앉아 부르르 동요갈채 깍돌아 고지한 음성으로 수저그르가부 주인을 제대소리 꽉꽉 나며 세상과 어디 비화라 돌을 들어달리며 떠나자 배다 세상 그 비운 놈은 너 박

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다툼을 하는 데 가관이었다.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에 상주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소병 김수산양을 제 경비표 고미로다구나.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에 상주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기경상청 이태백이 떨고 둘이 동접하야 강사를 그러리다. 태백은 인재로서 억경으로 상처나고 나는 미물 힘생이라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거 앉은 게 퇴생화나뇨 하고 부르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택으로 밀고 와서 아래 택

호랭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은 것이 어찌 호랭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두만강까지 버쩍거렸겄다. 거기서 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꼭 죽었을 거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생지응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지귀를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냐 이러거나 모욕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 뒤

바꿔서 좋아하라고.

0: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1: 보내드리겠습니다.
0: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

0: 아즈방 아즈망 자기자기 옵주게 할망 하르방 도부랑 도부랑 옵주게 맨드롬 할 때 호로록 들어잡소.
1: 그게 무슨 소리요?
0: 제주도에서 매물죽을 써놓고 식기 전에 빨리 드시란 말이요.
1: 아, 오래 있으면 매물죽이 그러니까 무기 된다는 얘기지?
0: 맞지요. 아,
1: 좋다. 자, 모술포도 구경하고 천지연 폭포도 이번에는 서귀포로 달렸으니 네. 동...

의리네, 의리.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의리. 사랑보다는 의리네. 뭔가 좀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세월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낸 분들은요,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함께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뭐 병원 문턱을 함께 넘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오고요. 네, 부부란 단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한편을 같이 떠받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은 참 고맙고 어느 날은 참 밉고 아마 그게 부부가 아닐까요? 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잔소리꾼이지만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걱정되는 사람. 오늘 아침 가까이 있는 그에게

0: 만일에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은 너희 없는 성세에 내일 아침 초상 길일이 걱정이라고 기어이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그리고 송장도 아주 크더라고 가 말해라.
1: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많이
2: 얘야,
1: 큰일 났구만요.
2: 어째서?
1: 그 사람이요? 죽는 것은 괜찮으나 없는 우리 선세에 내일 아침에 초상 칠일이 걱정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2: 어떡해요?
1: 마님 얼른 좀 나가보셔요.
2: 아이고, 저렇게 떨뻑한 것이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니야. 어서 들어가. 어서 싹 들어가지 못이야.
1: 예.
2: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신수 부리다야 우남 통렬의 딸

나는 아니고 질긋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을 쫄 봉실래.

0: 성령 일로 요새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 모른다고 언니다에 그 성령 일로 요새 서울 삼천동 산은 존양 남군 일몽종. 그래도 자네가 난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고.
0: 어이 내가 이몽룡이.
1: 아이고 이몽룡이라니.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정말로 이몽룡이야?
0: 아 이 사람아 울지 말소. 내가 진짜로 이몽룡일세.
1: 아이고 이 사람아.

한발 두발 자주 걸어서 우리 장치벌 자주 왔네. 천리 걷는 길을 한발 두발 자주 걸어서 우리 장치벌 자주 왔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일구, 김영자, 정호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감상하실 곡은 잔도들입니다. 보통 줄풍류라고 하면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합주 음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동네 줄풍류는 가야금의 명인 강태홍 선생의 독자적인 음악 색깔이 오롯이 녹아있는 아주 귀한 풍류입니다. 오늘 들으실 잔도들이는 전체적인 흐름이 평온하면서도 독특한 선율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의 풍류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슬기둥 주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기둥 주법은 한 음을 뜯은 뒤 낮은 줄을 살짝 거쳐 다시 본래 음으로 돌아오는 가야금 주법인데요. 슬기둥하고 새 음이 굴러가듯 이어져 가락의 흥과 생동감을 더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가락을 전해줄 주인공은

황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이수자이자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최경철입니다. 그는 강태홍 선생이 남긴

침필 악보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 스승의 옛 가락이 오늘날 젊은 연주가의 손끝을 통해 다시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최경철의 가야금 양금 연주로 동네 줄풍류 잔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지영희류 해금 산조 중 중몰입니다. 해금의 천지윤, 장구의 이동훈입니다.

세에서 한결같이 기물매

1부 마무리 곡 헌천수였습니다. 대금연주의 이삼스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부
1: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
0: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어깨를 창극의 무대 위에 펼쳐 보입니다. 효명세자 역에는 소리꾼 이광복과 김수인이 더블 캐스팅

한 금쪽 같은 아이가 늠름하게 자랄 그날을 기다리며 묵제는 손주를 품에 끼고 정성어린 훈육을 했는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500년 전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내리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할아버지입니다. 노래의 주병선입니다.

주병선의 노래로 할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자, 조선 견문록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손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16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붓을 들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자가 처음 태어난 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리는 생생하여 과연 궁함이 없다더니 어리석은 아들이 자식을 얻어 가풍이 이어졌다. 설령이 지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뒤의 일들이 모두 잘 될 것 같다. 오늘 저 어린 손자를 기쁘게 바라보며 노년에 내가 아이 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귀양살이 쓸쓸하던 터에 좋은 일이 펼쳐져 나 혼자 술을 따르며 경축을 한다. 일기 속 절절한 마음처럼 묵재 선생은 손자가 6살이 되던 해부터 직접 재우고 글을 가르치며 예의범절을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때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단오날 그네 타기에만

지금도 황혼의 육아 현장에서 기꺼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헌신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함께 할 시간입니다. 단가 추억인데요. 소리의 임현빈입니다.

두 곡 단가 추억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차게 주문 마무리 곡 단가 추억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등등 맛있는 과일 고르는 나만의 비법. 수박은 통통통 두드려보고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또 복숭아는 향을 맡아보고

차잔 밴드의 이윽고에 이어서 BTS의 팔도강산까지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나만의 비법 문자로 나눠보겠습니다. 노랑토끼님, 참외 맛있게 고르는 법. 색이 노랗고 골이 진하고 동글동글하고 너무 크지 않고 약간 가벼운 게 좋습니다. 무거운 건 물 먹어서 무거운 거니까요. 조금 가벼운 것으로 골라보시죠. 라는 우와 진짜 깨알 꿀팁인데요. 오, 무조건 무거운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길쭉하게 생길 것보다는 좀 동글동글하고 골도 진하고 어떤 모양인지 눈앞에 싹 그려집니다. 짙은 노란색.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 빛을 머금은 아이에 이어서 안예은의 5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에 사극 그 발라드풍의 노래를 수록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 두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낭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만의 비법, 무엇을 고르는 비법이냐,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비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그

여러분들만의 비법, 무엇을 고르는 비법이냐,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고르는 비법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글 이종우님, 아우, 옛날에 제가 과일 장사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생각납니다. 우와, 경력자시네요. 요즘은 익지 않은 수박은 출하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고 가격만 맞으면 사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아, 그러네요. 요즘 맛없는 수박 본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정말. 아, 출하할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수박 껍질 뒤처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수박은 손질하는 게 진짜 힘드니까요. 그 SNS 보면 진짜 잘 손질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 동그란 수박의 각그 가장자리 부분을 탁탁 이렇게 맛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보장되는 그런 수박들만 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군요. 맹꽁맹꽁님도 마트 직원이 골라주는 게 제일 맛있던디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콜럼버스의 노래 정글헌터 듣습니다.

0: 1번 첼로 완전 껌이죠. 줄풍류는 우리 전통음악인데 전통악기가 아닌 게 하나 낑겨있다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걸로 찍어보셔요.
1: 네, 청우가 오늘은 구례 향제 줄풍류 가운데 타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줄풍류는 거문구 같은 줄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류 음악인데요. 옛 선비들이 사랑했던 음악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줄풍류 연주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가야금, 2번 거문고, 3번 해금, 4번 첼로입니다. 창호 말대로 우리 전통악기가 대체로 보이는데 서양악기가 하나 낑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0: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핑가님도 오늘 첫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 첼로. 창호 참 귀엽네요라고 하셨고요. 또 1510님 4번 첼로 복잡한 지하철 안 우리 아기가 내는 소리에 잠시 힐링 타임 가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악 방송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많이들 아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첼로였어요. 줄풍류는
0: 뚝 맞은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정답일 듯한데 다들 그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0632님 첼로입니다. 장마철에 연주하면 안 되는 악기 비올라. 아주 적절한 네. 정답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4571님 4번 출근길 항상 듣긴 하는데 참여는 처음이네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041님 정답 4번 첼로입니다. 딸이 쌍둥이 출산으로 손주 만나러 병원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0: 넣어드린 햇살.
1: 어기야.
2: 어기야.
1: 어기야. 티야.
2: 어기야.
1: 가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요?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리셨고 또 편히 잠드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청하의 들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묘미를 아주 살려주는 연주곡입니다. 연주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려요. 자, 리디안 컬렉티브의 연주로 이스트드.

출근길 교통정체 어떠신지요? 아이 차도 자꾸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데 음악까지 가다서다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막힌 국악의 길을 시원하게 뚫는 시간이죠. 한번 뚫어볼까요?

0: 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1: 뚫어
0: 뚫어. 오늘도 기뚤남 김효석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사시는 곳이 서울 상

0: 리디안 컬렉티브의 이스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출근길 교통 정체 어떠신지요? 아이 차도 자꾸 이렇게 가다 서다 하는데 음악까지 가다 서다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막힌 국악의 길을 시원하게 뚫는 시간이죠. 한번 뚫어볼까요? 가야금 병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지난 시간 그 병창은 그래도 조금 노래도 하고 우리 예. 흥도 좀 나고 그랬는데요.
0: 그리고 가야금 병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문고 병창도 그랬죠. 있고 해금 병창도 있고 아잼 병창은 아주
1: 조금 노래도 하고 예. 우리 흥도 좀 나고 그랬는데요.
0: 그리고 가야금 병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문고 병창도 그랬죠. 있고 해금 병창도 있고 아잼 병창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다.
1: 네, 아직 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시도한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0: 차분하게요?
1: 네. 우리 왜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악을 공부하다 보면 또는 예.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악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0: 맞아요, 네. 네.
1: 그런 말을 어떻게 좀 풀어보고 우리 뭐 귀도 좀 뚫어보고 씻어보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준비가 된 코너잖아요. 이 귀뚫람이
0: 이 코너를 통해서 성음과 이면 네. 배워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1: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

0: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이 풍류라 하면 검은 곳 타고 시 짓는 선비 뭐 이런 느낌 잘 갖고 계신 거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매력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뭐 연애를 한다, 뭐 여성 편력이 있다, 뭐 바람둥이까지.
1: 아 그래요?
0: 네.
1: 야, 시작부터. 야.
0: 근데 이제 조건들이 붙겠죠.
1: 역시나. 예. 역시 다만.
0: 네. 한디가 좋아하시는
1: 중요한 편입니다. 쭉쭉쭉 긍정적으로 풀어가다가 다만 단서가 붙어요. 아하.
0: 네, 일단 접근은 네, 쉽게 받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풍류가 실제로 선비들이 즐기던 음악이었다까지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모든 선비는 아니고요.
1: 오.
0: 보통 한 중인 계급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위직도 아니고
1: 예.
0: 또 너무 하층민도 아닌 네, 소위 우리가 뭐 이렇게 문인이라고 하는 양반 계층 네.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밑에
1: 오.
0: 이런 분들이에요. 풍류를 그래도 즐길 시간도 있고
1: 예.
0: 좀 뭐 시간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1: 그러네요.
0: 이런 걸 즐기겠죠.
1: 양반이라 할지라도 양반이라고 다 넉넉한 그 경제적인 그 여유를
0: 반 계층 네.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밑에
1: 오.
0: 이런 분들이에요. 풍류를 그래도 즐길 시간도 있고
1: 예.
0: 좀 뭐 시간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1: 그러네요.
0: 이런 걸 즐기겠죠.
1: 양반이라 할지라도 양반이라고 다 넉넉한 그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0: 네네네.
1: 오.
0: 뭐 그렇다고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취미는 아니겠죠. 이
1: 아, 그래요?
0: 풍류가 어쨌든 그 조선조 시인들 또는 문인들은 시서화 그리고 악 가지를 가장 높은 가치로 꼽고 있었습니다.
1: 시서화

0: 그게 이제 중국의 문인들이 연주하던 악기이고요.
1: 예.
0: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땐 그게 검은고 금자라고 해서 진 또는 금 대신에 검은고를 연주하게 된 거죠.
1: 오, 그렇군요. 정리하다 보면 조선시대 문인들이 모여서 검은고도 타고 함께 음악을 즐기던 문화, 거기서 풍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0: 예.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 네.
0: 문인들은 결국 문인들일 거죠.
1: 잠깐만요. 문인들은 문인들이라니요.
0: 그러니까 네.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아, 음악가가 아니다.
0: 네네,
1: 음악가가
0: 그렇습니다.
1: 아니다. 문인들은 어디까지나 문인이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다 보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1: 아.
0: 또 가락들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죠.
1: 그렇죠. 네, 공부가 먼저니까요.
0: 네, 뭐
1: 취미로 공부하다가 한 두 시간 이렇게 한두 시간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아마추어니까.
0: 네네네. 예. 아마추어니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혼자 뭐 독학을 한다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 그것도 재미가 훨씬 붙겠죠.
1: 그렇겠네요.
0: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취미의 방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바로 풍류방.
1: 오.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0: 그래서 뭐 좀 넉넉한 분의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의 뭐 사랑방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 아, 음악가가 아니다. 전문 네네, 음악가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문인들은 어디까지나 문인이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넉넉한 분의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의 뭐 사랑방이라든지 예. 뭐 이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 장소를 풍류방이라고 한 거죠.
1: 오.
0: 네. 그리고 그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음악 풍류인 거죠.
1: 캬. 풍류방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으면 사실 뭐 한정식 맛집 같은데 알고 보니 이 풍류방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음악 동호회의 사랑방이었다.
0: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0: 그 풍류방이라는 걸 가장 오늘날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 그런 단어로 바꾸면 뭘까 생각해 보면 예. 동호회 정도가 적당하지 동호회. 않을까.
1: 우와.
0: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당신 어디 가시오? 나 풍류방 가려고.
0: 네.
1: 어제 나 검은고 두고 안 가져왔거든. 그냥
0: 음악
1: 가려고.
0: 동호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예, 얘기를 나눴을 수 있겠군요. 자, 이쯤에서 풍류음악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일단은 현악영산회상이라는 곡 중에요.
1: 예.
0: 상영산 여러 곡이 이렇게 모임 곡인데 첫 곡입니다. 예. 상영산을 한번 들어볼게요.

0: 입니다.
1: 우와, 지금 실시간으로 석양아씨님, 곡 제목이 뭐라고요? 예, 곡 제목 현악 영산해상 상영산인데요. 요거 설명 듣고 들으니까 왠지 들을만한데요. 제가 지금 휴가라서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여튼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0: 오우, 감사합니다. 예, 그게 여유랑 정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마음 시끄럽다 그럴 때 듣. 네. 굉장히 신선한 해석입니다.
1: 금기를 말한 건가요?
0: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 거문고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네. 시작할 때 살 기둥. 예, 원래 음악 시작 자체도 이게 불교 음악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영산해상 불보살이라는 일곱 글자의 가사인데 언젠가 모르게 그냥 가사가 없어졌어요.
1: 오호.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악곡화된 곡입니다.
1: 예.
0: 천천히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거문고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대부분의 선율 또는 리더가 거문고입니다.
1: 오호.
0: 그래서 이 곡을 스무박입니다.
1: 와, 지금 실시간으로 석양아 씨님, 곡 제목이 뭐라고요? 예, 곡 제목 현악 영산해상 상영산인데요. 요거 설명 듣고 들으니까 왠지 들을만한데요. 제가 지금 휴가라서 마음이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여튼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0: 오우, 감사합니다. 예, 그게 여유랑 정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그래요?
0: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마음 시끄럽다 그럴 때 들으세요.
1: 오.
0: 저희는 아니거든요. 이걸 들으면 예, 막 오히려 이거 박자 어떻게 세지? 분석을 막 있었죠.
1: 풍류방 있었죠.
0: 네, 네.
1: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활동하는 동아리방.
0: 네네, 동아리방.
1: 네. 예,
0: 거기서 연주하는 음악 풍류.
1: 네.
0: 이고요.
1: 네.
0: 그 풍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현악 영산해상입니다.
1: 아, 그리고 현악 영산해상을 거문고 중심의 음악이기 때문에 거문고 해상 으로도 불릴 수 있다.
0: 다 같은 말입니다.
1: 아하.
0: 네. 또 한번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1: 아, 또 뭐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0: 자,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동아리방에 모였어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은 전문 연주가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의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1: 기억의 보조 장치.

0: 홍산, 세령산, 가락돌이, 사면도들이, 하얀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분악.
1: 아, 빨리 네. 말해서 말씀,
0: 일부러 빨리 말했어요.
1: 아, 그래요? 아, 외우지 말라는.
0: 네네네.
1: 아, 땡큐 베리 마치.
0: 그렇게 많은 곡들이 덧붙여져서 하나의 세트를 이룬 음악입니다.
1: 오.
0: 그러니까 영산회상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챕터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곡인 거예요. 큰 곡인 거예요.
1: 예.
0: 네. 그 중에 첫 곡이 상령산이었고요.
1: 네, 그 일부를 우리는 잠시 전에 들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재미없는데 좀 빨리도 해볼까?
1: 예.
0: 하고 이제 했던 것들이 곱탄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작은 챕터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곡인 거예요. 큰 곡인 거예요.
1: 예.
0: 네, 그 중에 첫 곡이 상령산이었고요.
1: 네, 그 일부를 우리는 잠시 전에 들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제 재미없는데 좀 빨리도 해볼까?
1: 예.
0: 하고 이제 했던 것들이 곱탄이라는 게 나옵니다.
1: 곱탄.
0: 탄. 예, 탄은 우리 연주한다. 원래는 뭐 탄환 뭐 이런 총알 탄 이런 건데요.
1: 네.
0: 이거를 연주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 글자를.
1: 오호.
0: 그래서 탄인데 곱빼기. 곱탄.
1: 아, 빠르게 연주한다는 거네요.
0: 네,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1: 아하.
0: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떤 한자 쓸 줄 아는 분들이 갑탄이라고 쓴 거예요.
1: 야, 갑탄이라고.
0: 네네. 이제 갑을 명정할 때 갑.
1: 네, 문인들, 선비들이 연주했던 네. 음악 뭐 형식, 뭐 곡이니까 이런 표현들도 빠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한문.
0: 그렇죠, 그렇죠.
1: 갑탄, 곱탄 이렇게 쓰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산회상 갑탄이라는 곡이 생기고요. 그 곡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령산이라는 곡입니다.
1: 중령산.
0: 네.
1: 앞서서 들었던 음악은 상령산.
0: 네, 그렇죠.
1: 이건 중령산. 그러면 아까 아홉 곡이 이 영산회상의 수록곡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상령산, 그다음 중령산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세령산으로 가면 더 빨라져요?
0: 네, 이제 박이 열박으로 줄어들면서 조금 더 거뜬거뜬해집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오, 재밌다.
0: 네, 그런 식의 이제 파생곡들이 다 붙어서 오늘날의 영산회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예.
0: 또 두 번째 뜻이 하나 있습니다.
1: 또 있어요? 여기서 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기분상.
0: 네, 요거는 하나만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풍류.
1: 네.
0: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물이 맞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